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곧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하네요. 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은혜의 아버지로 신뢰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의 성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과 평안 그리고 선택과 걸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묵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방송으로 시작되는 사랑의 뜰아 지난주까지 썸머 스페셜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규 방송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또 일부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첫 곡입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사랑의 뜰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뜰한 출석합니다라고요. 그리웠던 오프닝 뮤직 하셨어요. 그죠? 오프닝 시그널이 이제 바뀌었죠. 네. 이제 정규 방송 시작이 됐고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부터 이제 개학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요. 아마 중학생들은 이번 주가 아마 개학일 것 같은데, 네, 방학이 끝났습니다. 끝. 아,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죠? 네. 6446번님께서는요, 샬롬 전파 선교사 가입. 하셨다는 거죠. 가입? 네. 하고 싶어요라는 뭐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가입을 했습니다. 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파 선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탁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 주셨습니다. 이 찬양도 저희가요. 네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션은요,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네, 말합니다. 어떻게 아멘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 네.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와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세요? 네. 좀 평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또 친구와 같은 그러한 의리가 있고, 네.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또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단어로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표정도 괜찮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께서도요, 반갑습니다. 정규 방송을 알리는 로고송을 들으니 너무나 반갑네요. 트럭을 몰고 가는데 세울 만한 장소가 없어서요. 시작 멘트는 못 들었어요. 지금 중간중간에 필요하면은 또 세워서 메시지 보내려고 합니다라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북으로 가는 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안전하게 또 운행하시길 바라고요. 늘 극동방송을 찾아주시고 잊지 않고 이 시간만 되면은 알람처럼, 그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힘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 어떤 모습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들으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모습들 나눠주세요.

아바버즈의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요? 1595번님께서는요, 아빠 하며 어린아이 같이 주님 품에 다름질

지는 제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죠? 어린아이 마냥 주님 앞에 막 달려가는 거, 그죠? 주님 품에 폭 안기는 모습. 그리고 따스한 미소 지으시며 두손 활짝 펴시고 그 넓은 품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막 상상이 되는 거 있죠. 9976번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 또 안정감이 떠오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6181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6446번님, 하나님은 나의 희망, 소망, 길이 되십니다. 라고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다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 이미지, 모습들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2041번님은 매일 출근길에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는 좀 힘들지만요. 지금은 잠깐 또 대기 중이라 문자 보내고 있어요.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고 2041번님 보내주셨네요. 그러시군요. 언제나 미리 나와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죠? 네.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렇게 나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고. 2041번이 정말 오랜만에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출근길에 사실 보내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정말 감동이 되셔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2041번님께는 선물을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9976번님께서도요. 아이를 계약시키고 또 햇빛이 없어서 밭으로 출근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담비를 주셔서 물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홍남희님, 아이들이 오늘 이제 개학을 했죠?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방학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로 채울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윤성님의 회복시키소서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죠? 6446번님께서 이곡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2041번님 주소 잘 도착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름이 빠졌어요. 이름도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께서는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포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 평안함, 포근함 속에 잠이 스르르 들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다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들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네. 좀 인생이 그쵸? 녹록치 않는 이삶 자체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죠? 주님이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4420번님께서는요, 제주에서 저는 어떤 사역을 할 예정이냐면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곧, 제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네, 가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은혜 받고 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로부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곡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 이미지 어떤 것도 좋고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시간에서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찬송가 교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썸머 스페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선물은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 네. 아직 여행 안 가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요. 받고 싶어요라고요. 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두분 추첨할 예정이고요. 또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교환권도 오늘 제가 좀 많이 들고 왔네요.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은 두 분이고요. 그리고 경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교환권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안경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경 두 글자 지금 보내주세요.

0: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대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안경 교환권 받으실 분 추첨을 해봤는데요. 1727번님께서요. 네, 받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남편이 3주째 금주 중입니다. 평생 술을 끊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던 남편이 제 간절한 기도인지 주님의 은혜로 금주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남편이 예수님 만나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일이 바빠서 쉬지도 않았음에도 주의를 지키는 멋진 남편에게 안경을 선물하고 싶네요 라고 우리 아내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와, 이 3주째 금주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평생 술을 끊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남편이 금주 3일째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선물이 또 격려의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기도 제목이 또 반드시 이뤄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1727번님은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 받으실 분도 두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035번님 그리고 9976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여행용 가방을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9976번님은 딸이 중국으로 여행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출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받고 싶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1035번님께서도 가방 좋아요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은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540번님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은 제 편이시죠 라고요. 네. 든든한 내 편,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아유, 이번에는 여행용 가방이 당첨이 안 되셨네요.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신청곡 함께 나눌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후 10시 2부 오늘 찬송가 교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김철한 집사님 그리고 권민혜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네,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집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0: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나한테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그냥 내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믿음에 살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한테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도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상속자는 엘리에셀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오늘 99세가 돼가지고 17장에 와서 아니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너의 상속자는 이삭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로 바꿨습니다. 참 이름 바꾼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큰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그때서는 이제 아브라함 볼 때 아브라함 큰아버지 식사하세요. 근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뭐 여러 민족의 어머니 식사하세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아서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저렇게 이름 바꾸다니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 약속을 믿고 아예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야 이미지가 바꿔지고 그래야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얼마나 감동했을까. 나는 이스마엘에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아들 가장 좋은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생각지 않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집에서 난 자들이 할례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오늘날 세례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

0: 막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해드려 매주 화요일 2부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환호의 박수.
2: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네, 네.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2: 뭐 휴가를 할 것도 없이 네. 네, 바쁘게 또 교회 안에 또 사역들도 있고.
0: 그렇죠.
2: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방학이 중학생이니까 좀 짧아지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네. 네, 실내에서 잘 보냈습니다.
0: 맞아요. 시원한 곳이 그냥 피서지인 것 같았어요.
2: 맞아요.
0: 너무
2: 맞아요.
0: 더웠습니다.
3: 네. 맞아요. 좀 더웠죠.
0: 우리 김철호 집사님은 어떻게 휴가
3: 저도
0: 여름?
3: 뭐, 네. 우리 둘째가 고3이라 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0: 또 수험생 아버지셔서
3: 네. 네, 네. 네. 바닷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또 못 가네요.
0: 바닷가에 발을 좀 담그지 못하셨어요?
3: 10년 넘은 것 같아요.
2: 맞아.
0: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죠?
3: 포항에 살면서.
0: 네, 저희가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 뭐, 가시죠.
3: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유, 우리 선생님, 권 집사님 반갑습니다라고요. 1595번님께서요.
2: 네.
0: 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목 빠지게 기다렸던 찬송가 교실, 목이 좀 길어진 기분입니다. 방학이 며칠 더 길었으면은 기린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라고요. 다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1595번님 그리고 유가나 82번님께서도 네 들어와 주셨습니다.
2: 네.
0: 아유, 이렇게 또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2: 네.
0: 감사하죠.
2: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우리 어떻게 김철원 선생님도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3: 안 그래도 뭐 왜 안 하시냐고 누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한테 배우시는 분 중에
0: 네.
3: 그걸 또 청취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0: 교회 안 다니시는데
3: 안 해요 하길래 방학이라고 한다.
0: 어머, 감사하네요, 진짜.
2: 그러니까
0: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덕분에 방송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0: 와.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나니까.
2: 네, 아멘.
0: 이분이 또 교회 나가실 수도 있죠.
2: 그럼요.
3: 그렇죠. 네. 이서연 선생님인데.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어딘지.
0: 네네. 꼭 교회 한번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포항 침례교회 좋은 네, 교회입니다.
2: 아주 좋은 교회죠.
0: 네네.
3: 감사합니다.
0: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전도할 수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2: 네.
0: 너무 좋으네요.
2: 맞아요.
0: 네. 오늘 또 개학한 학교들도 좀 있어요. 그죠?
2: 아, 맞아요.
3: 네. 오늘이요?
0: 오늘입니다. 중학생들.
3: 했는데,
0: 그래요.
3: 늦게 안 해.
2: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0: 네. 저희 집은 오늘 개학입니다.
2: 아, 그렇구나.
3: 고생하셨네.
0: 저는 별로.
3: 그래.
0: 워낙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2: 아, 맞아요. 맞아요.
0: 또 이제 방학 때도 학원을 다니고 하잖아요.
2: 네.
0: 그래도 이제 방학이 끝났다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우리 부모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이제 서머 스페셜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또 찬송가 교실인데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2: 네.
0: 오늘 배울 찬송가 어떤 찬양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3: 53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500장 쪽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2: 네.
3: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아. 그러네요.
2: 어떡해요?
3: 뭐 또 반복하면 되죠. 뭐.
0: 자, 오늘 배울 찬양은 530장입니다.
2: 네.
0: 주께서 문에 오셔서라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을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3: 많이 안 불려지는 찬송.
0: 네네. 네. 그래서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3: 그쵸.
0: 우리 뜨랑가정 여러분들은 이 곡 들어보시고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는지 한번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오늘 주께서 문에 오셔서 이 곡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먼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어보시죠.

0: 아멘. 주께서 문에 오셔서 찬송가 530장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유, 모르는 곡입니다. 6181번이 어렵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처음
1: 아,
0: 들어봤는데
1: 네.
0: 이 멜로디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반복이 있어요. 좀
1: 맞아요.
0: 간격이 큽니다.
2: 네, 그렇죠. 올라가는 거하고 떨어지는 거하고가 이게 크죠. 6도씩 막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 기술적으로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0: 그래서 고구마 왔다 갔다 잘 잡으시면은
1: 네.
0: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곡을 좀 많이 들어봐오고 많이 불러봐야 될것 같아요.
2: 괜찮은 곡인데
1: 네.
2: 왜안 불려질까 해서 오늘
1: 아.
2: 사실은 좀 빠르고 좀 기분 좋은 곡 하고 싶었는데 그냥 순서대로 학습하는 자리니까.
0: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멜로디가
1: 네,
0: 아름다워.
1: 너무 좋아요.
2: 네,
1: 매력
2: 예뻐요.
1: 있어요.
2: 네, 맞아요.
0: 네. 중세 느낌 살짝. 역시.
2: 정확하네. 예전 곡이에요.
0: 네, 오래된 곡입니다.
2: 1700, 1800년도니까.
1: 와, 그러네요.
0: 1595번님도 모르겠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알게 되면 왠지 이 곡에 빠질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그 매력적인 찬양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찬송이 짧지만 은혜가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송 오늘 꼭 배워보겠습니다라고요. 0393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곡이 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곡 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죠.
2: 네, 530장은 조셉 그릭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시며 사역자이셨던 분이 1765년 정도에, 와, 그죠. 진짜 오래전에
0: 와요.
2: 사행시로 출판하셨고,
1: 네.
2: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그 성경 구절로 만드신 곡이 시입니다. 나중에 작곡가신 존 에드거 굴드라는 분이 1849년에 작곡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작곡자가 다른 가사로 곡을 내셨는데.

0: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 가사가 그 곡으로 들어왔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 초반부터 나와 320장이었다가 지금 530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들이 있어서 예.
1: 그러네요.
0: 그리고 처음에는 4박자, 4분의 4박자 곡으로
1: 아.
0: 악보가 나왔다가 지금은 2분의 2박자로 나왔습니다. 그큰 차이점 어쨌든 4박은 1, 2, 3, 4 천천히 하고 2박은 딴, 딴, 따, 이렇게, 그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두 박씩 가야 되니까,
1: 네.
0: 그렇게 리듬 타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뭐, 그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1: 와, 이 곡이 나온 지가 한
0: 네.
1: 260년이 넘었어요. 한약
0: 와.
1: 261년.
0: 그래요. 계산도
1: 네.
0: 잘하신다.
1: 살수만 합니다. 살수만.
2: 네.
1: 와, 근데 우리나라에는 1900년도에 들어왔다고 하고 또 320장으로 있다가 이게 개편이 되면서 530장으로
0: 네네.
1: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가 몰랐다는 게
2: 맞아요.
0: 그죠?
1: 너무
2: 너무 아름다운
1: 부끄럽네요.
2: 곡인데, 그죠?
1: 네.
0: 그것 때문에 이 수업이 생긴 거잖아요. 라디오에서.
1: 네,
0: 찬송가에 보석
2: 맞습니다.
0: 같은 노래들이 많은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곡들
2: 네.
0: 소개해드리고 있죠.
2: 숨어있는 보석이었네요.
1: 네, 우리 김보석.
0: 갑자기.
1: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못 듣고 있나 봐요.
0: 네네.
1: 자, 오늘 찬송가 53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이곡 들어보셨죠? 네, 한번 또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어요.
2: 네.
1: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곡을 한번 들어봤다, 불러봤다 한분 계시면은 한번 좀 문자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0: 수준이
1: 그러니까요.
2: 네,
1: 그러니까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배우기 전에 먼저 발성
2: 네.
1: 부터
0: 좋아요.
1: 해야죠.
0: 우리 한번 아이에이오 한번 할까요?
2: 네.
0: 이게 낮은 레, 그냥 가운데 레예요. 낮은 소리만. 아이에이오 먼저 시작. 아이에이오. 반음 밑으로 한번 더. 아이에이오. 이번에 위로 가서 시작.

バンド。おーいえいおー하나만더합시다도솔파미레도를아발음으로할텐데오늘곡의저음에서고음으로탁올라갈때그런느낌을요비슷하게한번잡아보겠습니다아발음으로시

채소리 내는 소리 포인트에다가 그대로 쭉 붙여 들어가는데, 복압은 딴딴 할 때, 복압, 그렇게 호흡하신 걸 무거운 거 들듯이요, 여러분. 무거운 거 들듯이 한번 딱 힘주면서 그 포인트 그대로 밀어보세요. 다시, 시작.

0: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까?
1: 아, 아, 네. 소리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아, 네. 최대한 이제 멀리서
0: 어려워질까 봐요.
1: 네, 네.
2: 전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타잔이 된 것 같은 느낌. 아, 아, 아.
0: 요새 애들은 잘 모를걸요. 타잔이 그 약간 음이탈 같은 그 발성. 아,
1: 그렇죠. 아, 아. 저희 세대니까 알죠. 네. 알죠. 자, 오늘 여러분 발성 잘 따라하고 계시겠죠? 따라했어 하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 발성부터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돌아가면서 한번 어떤 가사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네. 1절부터 권민혜 집사님.
2: 네. 주께서 문에 오셔서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 어찌 박대하느냐.
0: 십자가

0: 상처 입으신 인자한 주의 그 모습, 비할 데 없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하셨네.
1: 피 묻은 옷을 입으신 주 예수 내게 오셨네. 그분은 너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 되시네.
2: 내 마음 문을 열고서

0: 저 제인 하면 안 되나요?
1: 제 여자친구?
2: 아, 죄인이구나.
1: 오, 아, 예쁘죠. 네.
2: 리모드는 다 죄인입니다. 아직 이렇게 이거.
1: 어, 제인이 죄인.
2: 죄인.
0: 죄인.
1: 큰일 났네. 우리 위로구원이 또 어떤 댓글을 또 달아주실지.
2: 분위기 좋게 가고 있었는데.
1: 제인에서 죄인이 됐어요. 자, 오늘 주께서 문에
0: 네.
1: 오셔서 530장, 자,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가사 읽어드렸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자, 1절 한번 천천히 한번 좀 불러볼까요?
2: 네, 2박이니까 한마디를 두 박으로 나눠가지고 딴, 딴, 따다 이렇게 한마디를 두박 정도로 보셔야 되고 2분음표가 2분음표 한 박인 겁니다.
1: 네.
2: 그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 소리 조금만 크게.

0: 자리에다가 문 이렇게 들어가면 문 열어달라 하실 때시야 고 됐어요. 또 문이 고십니다. 고.
1: 문 아니고 고십니다. 고.
0: 아, 네. 헷갈려. 시작.

0: 잘하시네요. 괜찮습니다.
1: 아, 이게 보니까
2: 네.
1: 주께서 문에 오셔서까지 가다가 곧, 곧이 참 어렵네요. 바로 위로
2: 아,
1: 올라가네요.
2: 네, 그러니까요.
0: 이럴 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 네.
0: 서자에서 바로 붙이거나, 서자에서 더 아래쪽으로, 서에서 곧, 이게 아래쪽으로 꽂으면, 어이구, 아래쪽으로 눌러주면 훨씬 더 예쁘게 잘 잡힐 때가 많습니다.
2: 아래쪽으로요?
0: 그러니까 처음에서 푹 올라간다고 해서 위로 이렇게 하면은 잘안 잡히거든요. 오히려 서보다 더 밑에 있다가 곧 밑으로,
2: 오히려
0: 예, 그렇게
2: 밑으로.
0: 생각하셔야
1: 네.
0: 됩니다.
1: 이미지를 다 그려보면서,
2: 아,
1: 그죠?
2: 네네, 맞아요.
1: 네. 아, 찬송가 교실 배우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따라했어요라고요.
2: 와.
1: 499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1절
0: 그럴까요?
1: 불러보죠.

0: 아멘.
1: 아멘.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주께서 문에 오셔서 함께 배워보고 있고요. 들어보시면서 아, 요 부분 좀 어려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오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라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권 집사님 어떠세요? 네, 좀 불러보시니까.
2: 노래가 좀 어렵긴 한데 너무 매력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네. 멜로디가 그래요, 진짜.
2: 네, 네. 네. 너무 세련되고 어떻게 1700년, 1800년대 이런 곡을
0: 맞아요.
2: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0: 예쁘죠. 노래가 참
2: 네,
0: 예쁜데.
2: 노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왜 안 불러졌죠? 가사도 예, 가사 정도면은 예.
2: 네. 너무 좋은데요?
0: 금요일 날 불러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선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또 성가대에서 불러도 괜찮을
2: 네.
1: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찬양단에서 예. 그렇죠? 네. 오늘 530장입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이거 같이 불러보고 있고요. 저희가 한 3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0: 그럴까요?
1: 3절.
0: 네. 넘어가요. 피 묻은 시작.

0: 아멘.
1: 아멘. 와, 1595번님, 권집사님, 방학도 쭉 레슨 받으셨나 봐요. 더 실력이 느신 것 같습니다.
2: 네, 레슨은 방학이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방학이 없으셨다고. 어디 뭐 콩쿨 대회 나가신 게 아니죠?
2: 선생님이 얼마나 스파르타로 가르치시는지.
1: 네.
0: 입시생으로 만들려고.
1: 네네. 지금 무슨 대회 준비하시는 줄
2: 네네. 올
1: 알았어요.
2: 연말에 이제 드레스 입어야 됩니다.
1: 아, 멋집니다. 네, 이렇게 쉬지 않고 매주 이렇게 연습하시고, 네, 레슨 받으시고,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1: 네. 많은 분들도 한번 이렇게, 사실,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가대 오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레슨을 한번 받아봐야
2: 너무 좋아요,
1: 된다,
2: 진짜.
1: 얘기를 하셨거든요.
2: 네.
0: 아, 그대로
1: 네.
0: 얘기하자면, 바이올린이나 뭐 오르간이나 뭐 어떤 파트든지 간에 레슨 받지 않고 악기만 들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 입장에서 황당하거든요.
1: 네.
0: 나가라면 또 상처받고 틀렸다 뭐라 하시고 그죠?
1: 네.
0: 뭐 그러니까 성가대도 이제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도 조금 한번 배워보시고 해보시는 게 길게 70대 후반까지도 잘 하실 수 있는데 안
1: 네.
0: 배워보시니까 자꾸 이제 연세 드시니까
1: 그쵸.
0: 흔들리고 소리 약해지고 이렇게 되죠? 한번 배워보세요.
1: 어떤 분은 90이 넘으셔도요,
2: 네.
1: 진짜 성가대 찬양하세요. 네,
2: 맞아요. 네.
0: 그게
1: 장로님들. 네.
0: 배우시고
2: 네.
0: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배우시면 할수 있어요. 제 생각에.
1: 네. 1072번님께서요, 서머 스페셜 끝나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이동 중에 잠시 인사드립니다라고요. 네. 정지훈님, 네.
2: 네.
1: 들어와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셨대요. 여름 서머 8월 한달 동안 너무 바쁘셨다고.
2: 네. 바쁘신 건 좋은 거죠?
1: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또 저희
2: 네.
1: 찬송가 교실, 네, 일부러 또 들어와주셨어요.
2: 그러니까요.
0: 네,
2: 너무
0: 반갑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께서 문에 오셔서 530장 같이 불러보고 있고요. 근데 곡이 좀 짧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제 생각은 1, 2절을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좀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1절, 2절이요?
1: 1절,
0: 좋아요.
1: 2절. 네.

0: 아,
1: 가사 좋네요.
0: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1: 네.
0: 진짜. 제가 보니까요, 그,
1: 네.
0: 너, 어찌 밝게 하느냐 할 때, 너, 여기 떨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1: 딴따단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단따
0: 네.
1: 리듬임.
0: 요 멜로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1: 네,
0: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이분이
0: 네.
1: 2박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요 부분만 잘또
1: 맞아요.
0: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저기 외지체함이 안 열고 여기 사이에 숨을
0: 시,
1: 어디서
0: 숨,
1: 쉬어야 될지 숨이 좀 길어요.
0: 도둑쉬운.
1: 도둑수.
0: 네.
1: 기본적으로는 한 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0: 네.
1: 여기는 좀 길거든요.
0: 네.
1: 외지체하며 안 열고를 한 번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외지체하며 하고 숨 쉬는 게 문장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 데 숨 쉬면 단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가방처럼 느껴요.
0: 그쵸.
1: 그것 때문에 노래 가르칠 때는 언어적인 뉘앙스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0: 네.
1: 뭐 외지체하며 숨 쉬고 안 열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거기
0: 저도
1: 정도.
0: 여기 앞에서 쉬었어요.

0: 저는 안에서 쉬었어요.
1: 안에서, 아, 네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0: 네.
1: 530장이고요. 주께서 문에 오셔서 함께 불러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문제가 나갈 텐데요.
0: 네.
1: 잘 들어보시고 이 가사를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가사이고요. 주께서 문에 오셔서
0: 네. 네.
1: 한 글자입니다. 땡 열어달라 하실 때. 여기 들어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0: 네.
1: 땡 열어달라 하실 때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문 열어달라 하실 때.
0: 네.
1: 2번 곧 열어달라 하실 때. 아, 문과 곧
0: 저도
1: 중에
0: 하나
1: 맞춰주면 돼요.
0: 해도 돼요? 아,
1: 네,
0: 3번.
1: 있어요? 3번.
0: 황 열어달라.
1: 확,
0: 황
1: 확
0: 열어달라.
1: 뭐가
0: 아,
1: 올라오네요.
0: 황 열어도. 네. 황
1: 확
0: 열어달라.
1: 열어달라 하실 때.
0: 네.
1: 1번은 문,
0: 3번
1: 2번은
0: 아닌 것 같다, 그죠? 좀.
1: 하나.
0: 하면서 좀 이상하네.
1: 아니요. 황 열어달라. 짠!
0: 황
1: 열어달라
0: 열어달라.
1: 하신다. 네.
0: 사투리 교실 안 하겠습니다, 오늘.
1: 정말 황 열어달라
0: 황 열어달라 하실 때. 포항에서만 쓰는 말인가요, 이거? 황
1: 아니죠,
0: 아니
1: 아니죠.
0: 아니야?
1: 다 쓰는 말이죠.
0: 뭐를 황 열어도 이렇게
1: 네.
0: 포항에서만 쓰나? 아니요.
1: 아닐걸요? 네. 하긴 저희도 못
0: 아닐걸요?
1: 영.
0: 하면서 서울말로 하셨지만
1: 아닐
0: 긴가민가 하신
1: 겁니다.
0: 네.
1: 아, 네. 1번은 문, 2번은 고, 3번은 확.
0: 헷갈린다, 그죠?
1: 네. 버뜩. 그래,
0: 아,
1: 버뜩.
0: 버튼 열어달라 하실 때.
1: 이분이
0: 한자로
1: 경상도.
0: 한자로
1: 그쵸.
0: 가야죠.
1: 버뜩도 너무 와닿습니다,
0: 네네, 아,
1: 진짜.
0: 그러네요. 그런
1: 네.
0: 식으로 가면 많이 있죠, 진짜.
1: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0: 네.
1: 9039. 이거 오답 나올 확률
0: 아, 왜냐면
1: 높아요.
0: 선생님이 매번
1: 네? 네,
0: 틀리시거든요.
1: 계속 틀, 몇
0: 네.
1: 번 틀리게
0: 맞아요.
1: 부르셨거든요.
0: 문 열어달라, 곧 열어달라. 괜찮은 건데, 다. 그죠?
1: 좋을 것 1번 문이고요. 2번은 곧입니다. 3번은
0: 네.
1: 황입니다. 네.
0: 아, 황 열어.
1: 정답,
0: 괜찮네.
1: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어렵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다시 한번 듣고 정답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울 모태트합창단의 찬양으로 주께서 문에 오셔서 530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답 샵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아멘. 네, 주께서 문에 오셔서 530장 들으셨고요. 여기에 들어갈 가사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가사고요. 주께서 문에 오셔서 땡 열어달라 하실 때 1번은 문, 2번은 곧, 3번은 확.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창곡에서 확이라고 들리는 이거 참. 1595번님 보내셨어요. 네. 근데 오답이 좀 있어요.
1: 네.
0: 네.
1: 오,
2: 헷갈렸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1: 네.
0: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막판에. 네. 앞에서 이게 나와서 이걸 거다라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1: 네.
0: 아닙니다. 반전이
1: 맞아요.
0: 있어요. 네.
1: 네.
0: 1번 문, 2번 곧, 3번 확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늘 운전할 때만 듣다가 오늘부터는 앱으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듣는 찬송가인데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라고요. 홍나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시나 봐요.
1: 아,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정답들 어떡하죠? 또 오답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정답이
1: 아하! 확! 아, 네.
0: 아닌 오답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1: 아.
0: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1: 네.
0: 우리 주님이 좀 빨리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
1: 네.
0: 같아요.
1: 문제가 좀
0: 그죠?
1: 어려웠나 봐요.
0: 네.
2: 저는
0: 아.
2: 막확 열고 싶은데.
0: 네. 그쵸?
2: 헷갈리죠.
0: 헷갈립니다. 1번 문, 2번 곧, 3번 확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이고요. 5분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1: 네,
0: 네,
2: 좋아요.
0: 잘 들어보세요. 네.
2: 시작.

0: 아멘,
1: 아멘.
0: 아멘. 그래, 우리 주님은 과격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들으셨죠? 1절 가사 저희가 불러드렸습니다.
1: 네.
0: 네, 정답 보내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확실히 불러드렸는데.
2: 헷갈리게 또 확정.
0: 저 헷갈리셨나 모르겠네요. 네,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희가 방학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찬송가 교실로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1: 네.
0: 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1: 너무
0: 진짜.
1: 감사드려요.
0: 네. 오늘 이렇게 배우신 찬양은 교회 가셔서
1: 네.
0: 꼭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아, 네. 극동방송에서 이 곡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이번에 한번 좀 같이 불러보자.
1: 네.
0: 라고 하면서 한번 이 곡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네. 아, 이분 좀 안타까워요. 정답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아.
0: 오답 그대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1: 네네.
0: 주께서 문에 오셔서 정답은?
1: 곧 열어달라 하실 때,
0: 네,
1: 2번입니다.
0: 곧이었어요.
1: 네.
0: 2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잘 맞춰주신 분 계십니다.
1: 네.
0: 자, 선물 받으실 분, 아우, 바꾸셨어요.
1: 다행입니다.
0: 자, 선물 받으실 분, 우리 권민혜 집사님
1: 네,
0: 한번 뽑아주시죠.
1: 끝번호가 7467번 축하드립니다.
0: 네, 7467번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7467번님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을 더 뽑도록 하죠. 네, 이분 저희 따라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1: 아, 네.
0: 네.
2: 4995?
0: 네, 4995번님. 네,
1: 95. 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4995번님께도요, 저희가 선물

0: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분을 더 뽑았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이분 진짜 애청자 분이신데요. 4540번님이십니다.
1: 아,
0: 네,
1: 네.
0: 4540번님께도요. 저희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1: 감사합니다.
0: 과격하시지 않아요. 라고 곧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세 분은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분위기 여전히 화기애애하고요. 참 좋습니다. 찬송가 교실 세분 모두 방송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 530장 주께서 문에 오셔서 함께 배워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포항 침례교회 우리 보컬 강사이신 김철한 집사님 또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분 귀한 말씀과 찬양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 9월에 9월 아니 맞나? 아니죠.
1: 아, 네.
0: 8월 마지막
1: 아직
0: 주네요.
1: 8월이 남았어요.
0: 8월 마지막 주에
1: 네.
0: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웃으며 함께 아름다운 찬송가 배우니 너무 좋습니다.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와 이름까지 꼭 남겨주셔야지만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사랑의 뜰안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경우 빚은 갚으면 되고 상처는 고치면 되고 싸움 뒤에는 화해하면 됐지만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없었습니다. 죄는 크게 둘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함받고 푸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시몬, 그리고 어떤 여자,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시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과시하고 믿는 것을 과시하고 행위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는 자기가 상류사회 인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만나셨고 죄인도 만나셨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일본에 들어갔을 때는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성장하지 못했고 오늘날도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기독교인들이 2 내지 3%에 불과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서민층을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천대받고 따돌림받고 무시당하던 계층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때는 전체 인구 중 천만이 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면 시몬은 사건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예수님을 말리지 않을까? 예수님이 혹 이 여인의 과거를 모르는 것 아니야? 여러 가지 의문들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을 나쁘게 평하고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하셨고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하셨으며 46절에서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시몬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는 신분 과시를 위해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 온 마음을 다해 예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해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정교육이나 예절교육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의 이유들은 어찌 보면 부속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0: 그 여인 어떤 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에 대해서 그녀가 행실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린 죄 지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셨던 가버나움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일수록 입소문도 빨리 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둘만 모여도 그녀의 행실에 대해서 비판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말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말이 지나치게 많거나 빠르면 안 됩니다. 무심코 차창 밖으로 던진 담뱃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비록 그녀가 죄인이었더라도, 과거를 가졌더라도, 지금도 죄를 짓고 살더라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녀가 한 일을 살펴보면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린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맞춘 행위는 최대의 경의와 경배를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에 대한 헌신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녀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것입니다. 시몬은 입맞추지 않았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시몬은 값싼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장 귀한 향유를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있다고 잘하고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커진 만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갚을 힘이 없게 되자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격하고 탕감해 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지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합쳐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빚을 진 우리가 행할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주님께 한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마당 한켠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더니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었는지 잡초를 잡아당겨도 뿌리는 땅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힘을 주어 뽑으면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한참을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금세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비가 내리고 다음날 마당에 나가 잡초를 당겨보았는데 며칠 전 그렇게 애를 먹이던 잡초가 너무나 쉽게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세상, 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땅을 적셔주니 딱딱하게 굳었던 흙이 부드러워지고 깊이 박혀있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우리의 마음도 이 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오랫동안 뿌리내린 염려와 욕심, 미움과 상처, 고집 같은 것들 이제는 고쳐야지, 버려야지 마음먹어보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쉽게 뽑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힘이 아니라 성령의 담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실 때 말씀이 들어오고 회개가 시작되며 깊이 뿌리 내리는 것들을 내려놓을 힘도 생겨나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

3000번 포항 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잘 지내고
1: 네,
0: 계시죠? 네,
1: 잘 지내고
0: 방송
1: 있습니다.
0: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참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기다리던 또 단비도 조금씩 내려서 감사하고 우리 다른 지역에는 남쪽에는 또 많은 이렇게 비가 와서
0: 네.
1: 어려움에 처한 또 우리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뭐 적당히 와서
0: 네.
1: 감사하긴 한데 아직도 좀 가뭄의 부분이 좀 남아 있다 하니 또
0: 네.
1: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자 믿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으로 또 주의 뜻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우리
1: 네.
0: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첫 문을 열며
1: 네.
0: 모든 청취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할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도 할수 없다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문제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할 때에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또그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점검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해결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전파의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더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극동방송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0: 아멘. 아멘.
1: 극동방송에 아버지는 기도를 협력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승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승리의 기도들이 드려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하셨습니다. 네.
1: 예, 우리 1069님
0: 네.
1: 같은 교회에 집사님 따님 백장미 우리 따님을 위한 기도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역사를 믿으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060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집사님의 따님 백장미 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8월 21일 20

0: 22일 양일간 의사시험 면허 취득을 위하여 시험에 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한 모든 과정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그날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또 특별히 중보하는 우리 1060님의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것처럼 의료 선교를 위하여 또 준비하고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귀한 우리 백장미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삶에 남은 그 기간에 더 준비 잘하고 다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며 간증하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집사님의 가정이 더 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798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샬롬, 소망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둘째 아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네. 네.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1: 네.
0: 기도의 문장으로서는 조금 예, 만났다는 건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건지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좋은 만남에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7983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셨음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7983님을 더욱더 크게 아름답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커진 영광 가운데 은혜의 깊은 자리에 축복의 깊은 자리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둘째 아들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둘째 아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이 둘째 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에제르의 그 돕는 배필의 귀한 만남의 귀한 축복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호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7983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축복의 반석에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이런 빈 늦은 비의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우리 7983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가정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멘.
1: 45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0: 네.
1: 회원이 많이 늘기를 원합니다.
0: 예.
1: 제가 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0: 네.
1: 교회에서는 영화부 교사예요. 영화부 교사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은 내년 2월에 제대해요. 아들이 남은 군 생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원합니다.

0: 있습니다. 네. 고1 딸아이가 2학기에도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하고 늘 건강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염려보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아멘. 이야, 이 기도의 문장이 이 기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주 네. 조목조목 다 이렇게 참 기도할 그 액기스를 잘 분별하고 또 드리고 계신 것 같고 우리 드려진 기도의 문장처럼 또 소망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4540님을 위하여 또 이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4540님 귀한 기도의 용사가 기도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의 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삶의 일들 학습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열심히 있게 충성되이 또 믿음의 사람답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4540님의 하는 일들 속에 학습비 그 모든 교사 일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회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일만이 아니라 영의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기쁨의 귀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4540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영화부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 더하여 주시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겨갈 때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지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또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 아버지는 군 복무 중에 있사오니 내년 2월에 제대할 때까지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 속에 또 전우들과 또 좋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군 생활이 또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인생을 두고 귀하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군생활이 더욱더 앞날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딸 고1입니다. 아버지는 학업 중에 싸우니 지혜와 명철도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교우관계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학교 생활 또 가정생활이 기쁨에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결단한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고 우리 4540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일으키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4540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물된 동상과 같은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

0: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아이고. 네. 따님이 이제 교사의 길을 걷고자 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 더해 주셔서 임용고시 잘 준비하고 좋은 교사 또 생명을 살리고 또

0: 또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합당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다 그 능력대로 힘들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힘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임종고시를 통해서 교사의 길을 걷고자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사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083032님의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남은 삶에,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여서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이고, 정신질환으로 오래 네, 이렇게 병중에 있다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안타까움이 있을 텐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9215님 하나님 앞에 씁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9215님이 정신질환을 오래 앓아 있는 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심정에 귀한 딸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아버지 오래 앓아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9215님에게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정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또 주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치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우리 9215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가 참으로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을 주님 보시고 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 고침받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9215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또 삶의 의학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능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1: 아멘,
0: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기도는 역사니 많다 하셨사오니 우리 9215님 먼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신의 모든 부분들이 고침받고 치유되어 주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41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내 대장암 완치 및 자녀 3형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여호와만 섬기는 가족 되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1: 아, 예. 아이고, 귀한 또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또 기도 제목을 올렸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게 쉽지

0: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은데 이제 적은데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신이 너무 귀하고요.
1: 네.
0: 우리 아내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9416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대장암 치료 중에 있는데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와 병든 부위를 주님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능하신 손에 맡길 때에 아내의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더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9416님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삼형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다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여러 가지 길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늘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번에 대학 수능을 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좋은 대학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학에, 또 귀한 믿음의 길을 또 함께 걸어가서 귀한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기도하며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416님 이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앞날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9416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늘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하는 가정이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중심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9416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감사함에 간증하는 우리 9416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축복합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372번님의 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환경미화로 귀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집사님의 남편분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 예. 아이고, 전화로 네,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곳에 환경 미화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겠죠.
1: 네.
0: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남편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372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청소하시고 환경미화하시는 우리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져서 병원에 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중환 질병 속에서 우리 집사님이 또 남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는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0: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의 귀한 자리를 축복의 자리에 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372님 이 중보하는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남편도 주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1372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씁니다. 사랑하는 그 집사님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 1372님을 주님 받아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능하신 역사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나음의 축복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병상에서 일어나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기도와 또 위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는 1372번님과 또 그 회사의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이십니다.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옵니다. 매일 방문하려고 하면 어떤 날은 너무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예. 두 분 다 예수님 모르셔서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아이고.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0: 예. 아이고 우리 7087님 친정 부모님 이렇게 혈액암 폐암으로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또 자녀가 한 분 우리 7087님밖에 안 계셔서 참 케어하고 있지만은 너무 힘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오랜 병 중에는 또 뭐 효자도 없다 할 정도로 참 이게 쉽지 않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이렇게 공경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귀한 일들까지 또 이렇게 감당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7087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또 맡기면 또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마음 문들을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 딸의 그 사정을 또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7087님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멘. 7087님이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중병에 또 혈액암 폐암으로 말기라 합니다. 위중한 질병으로 참으로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 일에 따님이 참으로 효도하는 또 사랑으로 또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 가운데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지만 또 사랑으로 실천하지만 또 거부감이나 압박감이 또 많이 일어난다 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전투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7087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믿음 구원의 은혜 안에 서기를 소망하며 귀한 딸로 귀한 자녀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혼군의 이한 일이 우리 7087님의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오랜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병관화하는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부분에도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0: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7087님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7087님이 구원의 큰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비가 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장기교회 윤진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청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좌절과 불평, 낙담, 부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섬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

0: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경기도 고양시에서 3,000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용 목사가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한 환대의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용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뒤 자립준비청년과 은둔 고립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000원에서 9만 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태근 3.1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본문 연구와 성경적 삶의 순종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플에서 열린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에서 송태근 목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 분석과 설교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핵심 과정까지 맡기지는 않는다며 끊임없는 성경 파고들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유기성 원로 목사는 인공지능은 회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8번째 분립개척교회인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설립까지 2년에 걸친 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 나누고 세우는 교회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분립개척을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건물 중심이 아닌 모교회와 파송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으로 규정하고 청빙 과정부터 동참교인 및 마중인 모집, 인큐베이팅 과정, 형제교회 협력 방안까지 실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설명회를 거쳐 지원 규모를 3억 2,040만 원으로 확대한 교회는 정착 교인인 동참교인과 한시적 조력자인 마중인을 모집하고 11차례 준비 기도회를 가는 등 파송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곽승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는 분립개척은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며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했기에 건강한 교회 분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1도, 평양 28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화이트가 4년 동안 지었는데요. 꼬박 2년간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서 헛일한다고 비난이 거셌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겠지요.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동경의 대지진 때 동경 시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호텔은 객실의 가구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다 기초가 중요한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문자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랑과 성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네 가지 사실로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로 우리에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현재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갔더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죠.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석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남는 돈이 고작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가족들은 물론 본인 혼자도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의 주민들도 점차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도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3년 연속 3%나 성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져만 가고 식량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꿈이 되어버린 북한 땅. 하루속히 북한이 무기 개발이나 핵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의 꿈을 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양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 9507님 이 문자처럼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라는 6089님의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남과 북의 앞날을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부천에서 버스 기사입니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6478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부천 갈 일이 없어서 이 버스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6478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소식, 궁금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극동방송 웹피데이로 모두 보이세요 하시면서 6089님 감사합니다. 웹피데이 함께 하시면서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이 화제를 던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OAP데이도 많이 전해주세요. 광주에서 오신 9003님 반갑습니다. 서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번 주 퀴즈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북한 얘기를 더 들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나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소재긴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주제들은 아니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지치며 나눠가면서 준비된 다음 통일 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가정에서도 오 해피데이 방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370님, 아마 접경 지역 인근에는 FM이 좀 들리지 않을까요? 황해도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TV까지 잡혔다고 해요. 이게 전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TV까지 들리고 보이고 방송도 너무 잘 들렸다고 하는데 아, 듣고 계실까요? 부산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의 젊은 층들, 북한의 청년층들이 변화하고 있죠.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출석 인사로 여러분 기도의 한 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푹푹 찌는 대전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기온이 많이 높나 봐요. 여기 서울에서 보는 창밖의 하늘은 햇살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 해피데이에서는 이제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한 편 차이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요. 매일같이 또 다르게 만나보는 코너들로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이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찬양 후에 한 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여러분 출석 인사에 이어서 도전해주세요. 썸머 스페셜 동안에 만나봤던 통일 배우기에 이어서 남과 북이 어떤 한 뼘 한 뼘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석 달치의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도 쌀 1kg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쌀 1kg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나누는 이 한 뼘 차이,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가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를 듣고서 몇 번이나 검색해봤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1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드릴게요. 남과 북은 같은 원화를 쓰는데 그 가치가 달라서 좀 이해가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 1번 600원, 2번 6천원, 3번 6만원. 보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600원, 6천원, 6만원. 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던 북에서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준 본인의 월급이에요. 한 뼘 차이도 그렇고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 정도로 준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은데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의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이 청년이 받았던 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약 600원, 약 6천원, 약 6만원.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쵸. 6753님도 설마요 하시면서 3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번도 몇 분 나왔고요. 6만원도 많이 나왔고요. 설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1번이 600원이고요. 2번이 6천원. 3번 6만원 가운데 정답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 무어라며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3: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0: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한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0: 2021년이요?
1: 네.
0: 얼마 안 됐어요.
1: 5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1: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0: 아.
1: 뭐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0: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1: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혀가 지금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한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0: 20대 때 나오신 거죠?
1: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0: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1: 그냥 아파트 건설합니다. 살림집 건설.
0: 그래서 건설.
1: 뭐 예,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1: 아, 제가 극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8년
0: 네. 네.
1: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극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0: 네.
1: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십계명 율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0: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1: 네, 그래서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명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0: 그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1: 네,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이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1: 네, 그건 있었어도... 다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그 시리즈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외국 명적 동화집이라고 해서
0: 약간 소설 같은
1: 맞아요. 만화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0: 현실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1: 맞아요. 내용들을... 맞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0: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리는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1: 네.
0: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때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0: 예,
1: 못
0: 주파수를 못
1: 잡게.
0: 잡게,
1: 네.
0: 빈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1: 아,
0: 뜯어가지고, 예,
1: 직접.
0: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1: 한국이 나와서
0: KBS는 알아요, 한국 방송이라고. 왜냐면
1: 네.
0: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1: 아.
0: 아 KBS가 한국 방송이구나라는 걸
1: 네.
0: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0: 네,
1: KBS랑
0: 맞아요.
1: 북한이랑.
0: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1: 무서워서
0: 네,
1: 이렇게.
0: 돌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군?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1: 네.
0: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나와.
0: 웅장하게
1: 네.
0: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목성도 와, 크고,
1: 오.
0: 예.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0: 아
1: 않으셨어요?
0: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란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안 해주는데 왜
1: 네.
0: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그것도 상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0: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더네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을 거.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0: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1: 네.
0: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 줘 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0: 네,
1: 말씀하셨다고요?
0: 그런 얘기 해 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1: 네.
0: 근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열두 제자까지
0: 네,
1: 알고.
0: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오, 근데 네. 열두 제자까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 얘기를 많이 해 줬는데
1: 26가지까지.
0: 네,
1: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네, 그 선생님
1: 선생님이셨네요.
0: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기억에 난다는 우리 조금 전 함께했던 이 형제님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질 때 그곳의 역사의 그 열매 하나하나가 오늘도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만과 함께 OEP데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한 편차의 정답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고 선물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얼마일지. 600원, 6천원, 6만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정답 도전은 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북한의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하면 6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 4천원, 5, 6천원 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의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한 달에 600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받는 공식 월급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을 하고 또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진 곳을 벗어나서 더 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장사나 유통에 투자하는 이른바 돈주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는 월급 600원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참 심각하군요 하면서 0782님도 보내주시고, 설마 하면서 6천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북녘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우리 약속했다 믿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EP데이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고요. 오늘 출석 인사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따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답장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제1성결교회 임선혜 권사예요. 저는 가정주부, 교회에서는 설교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극동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복음을 늘 자랑하며 극동방송을 홍보하고 계신 임선혜 권사님입니다.
1: 항상 극동방송을 켜고 차에 시동을 켜면은 극동방송이 나오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찬양 또 많이 위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널리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2: 임 권사님은 대전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 대전에서 나오는 극동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부터 켜놓고 또 밖에 나가도 항상 켜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천으로 이사와서는 남편을 출퇴근을 시켜드렸어요. 여의도까지. 늘 극동방송을 같이 켜서 듣고 또 저녁에 퇴근시킬 때도 극동방송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다니고 또 교회 구역 식구들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다닐 때도 극동방송 항상 켜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분 차 시동을 켜면 항상 극동방송이 나온다. 그렇게 또 설교 중에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2: 극동방송이 도대체 임 권사님께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요?
1: 극동방송 통해서 말씀 항상 들으니까 제 신앙에도 엄청 도움이 됐었고 뭔가 궁금하다 싶으면 답이 항상 나왔어요. 극동방송 통해서. 서울에서 뭐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은 전부들 또 구역 식구들이랑 전부 다 모으고 또 서울까지 또 가고 그랬어요.
2: 임선혜 권사님은 부군의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자랑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1: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전신마비예요. 식사도 못하셔요. 7년 이상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제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죠. 병실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큰 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서 그거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꼭 제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죠. 숨 쉬는 거 감사했냐, 밥 먹는 거 감사했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변화되어지더라고요.
2: 오늘 복소리의

0: 주인공 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모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저 혼자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좋은 일을요. 구역 식구 중에 해남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0: 또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의 이모님 계시는 분도 작년에 다른 방송사에 세구자씩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생각은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그분한테 부탁을 또 드리려고 전파 선교사 해주시면 사실 그 금액에 비해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0: 최춘섭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하시면서 또 저희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얼마간의 도움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고 정말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최고의 방법은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또 이번 전파 선교사 모집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전파 선교 헌금을 후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 꼭 믿고 구원 받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1: 인생의 스승이신 너무나도 고마운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렵다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전파 선교사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임선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6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이 고객들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겠소. 당신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주겠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모세야, 이제 너는 가라.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전하라.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던 그 당시 상황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창세기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멀리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야반 도주하는 중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홀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때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곱의 처지가 처량하겠습니까? 야반 도주하는 야곱, 밤이 되었습니다. 무섭기는 하고 외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야곱이 찬송을 부른다면 무슨 찬송 부르겠어요?

영원이니 아마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좀 쉽게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등 따시고 편안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육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좀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파 병들어 힘들어 할 때, 객지에서 쓸쓸하게 살아갈 때, 타향살이하며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광야 생활하며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밤은 어둡고 캄캄하고 무섭죠. 화장실 으시으시하죠. 참고 참다가 화장실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깨웁니까? 흔들어 아버지를 깨웁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얼른 자라. 아버지, 화장실이 급해요. 얼른 갔다 와, 이놈아.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못해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손잡고 화장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끙끙 힘을 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아버지가 밖에 계신가? 힘을 주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헛기침을 합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또 힘을 꽉 주면서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신 게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그럼 또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여기 있다 이놈아, 얼른 일이나 봐라. 여러분, 그 캄캄한 밤중에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다가도 밖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도 이렇게 안심이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7편 8절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비유할 때 왜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했을까요? 우리 몸에 많은 신체기관이 있는데 외부로 노출된 신체기관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곳이 눈동자라고 합니다. 이 연약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눈동자에 이 땀이 들어가면요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동자로 들어가지 않도록 1차 안전장치 겉눈썹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어요. 눈썹이 눈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땀방울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 울타리를 뚫고 땀방울이 내려오면은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데 속눈썹이 깜빡깜빡하면서 막아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눈썹이 길든 짧든 감사하세요. 괜히 그 가짜 붙이지 말고 내 눈썹이 최고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 그래도 눈동자에 뭔가 이물질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 번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눈동자에 뭔가 이물질 들어가면요 여러분 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래요? 눈 깜빡할 새. 깜빡하면 몇 초 걸려요? 0.1초밖에 안 걸려. 뭔가 눈동자에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반사신경이 작동을 해서 눈이 탁 닫힙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도 눈동자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샘이 나와서 그 눈동자에 들어간 티끌을 자꾸 씻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면 눈에 가끔 뭐가 껴요? 눈곱이 끼면은 밤새 내 눈동자에 눈물이 일했다는 증거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눈동자 하나도 사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섯 번이나 우리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때로 내 마음을 나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 뜻이에요.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야곱아, 지금은 내가 처량하게 야반도주하는 신세지만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 힘들어하지만 내가 다시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당자처럼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취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은 인간이 할런지 모르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하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재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0: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낮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밤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먼 바다를 항해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얼마 전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유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못해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홈을 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1: 네.
0: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천사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자, 오늘 보물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2: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 1069 우물종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2: 예.
0: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2: 공짜로.
0: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2: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학 가능하면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0: 그렇습니다. 쭉.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2: 예.
0: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2: 예.
0: 아, 내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2: 아, 그 무교.
0: 그러면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2: 예, 무교.
0: 무교나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학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예.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2: 드립니다.
0: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오늘 꽁트는 예.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예. 모세 지팡이.

0: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예.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예.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 예. 예. 자, 누가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예. 꼭 좀 보내주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0: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1: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0: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1: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2: 모세야 내 너의 모든 땅과 그들의 탄식을 보았노라.
1: 네 하나님 지금 난립니다. 사막에 에어컨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2: 허허이 모세야 네 손에 든 그 초라한 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그건 단순한 소품이 아니란다. 내 약속과 능력의 지팡이다.
1: 이거요? 그냥 쥐어온 나뭇가지인데요?
2: 그 지팡이로 저 바위를 쳐라. 내 너에게 광야 최고의 물술을 보여주마.
1: 아, 하나님표 특급 마술? 좋았어. 관객 여러분, 제 일생 일대 물쇼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 수리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the 물쇼 yes.
0: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3: 이 맛이지. 안반스 100% 톡 쏘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0: 모세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1: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0: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3: 자!
1: 어서들 모이세요! 자!
3: 원샷!
4: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니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번한 바위 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드키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0: 자,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어,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5: 예, 나왔습니다.
0: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

0: 통해서 예.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1: 예.
0: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관식인데, 오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1: 예.
0: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데
1: 무르바에도 나오고 무르바도 맞아요. 무르바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1: 예.
0: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0: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야, 너무 네.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2: 와, 알았어요.
0: 어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아,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 나온다는 게 아, 지금 대단하십니다.
1: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요, 저는.
0: 이야. 아.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1: 예, 예. 뭐,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0027번 축하합니다.
0: 0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또 네. 좋아하잖아요.
2: 와.
1: 예.
0: 예.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
1: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공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예.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1: 무교.
0: 꼭
1: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예. 방학생.
0: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 아까 콩트에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기야미.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0: 엄청
2: 거 알죠?
0: 귀엽어요.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신 분
1: 예.
0: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1: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예.
0: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1: 예.
0: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자, 자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의
2: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 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네. 모세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탁 쳤더니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2: 아지와.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 파이러스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2: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2: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할 때
0: 귀요미 이렇게 하셨어요.
3: 아, 이게 지금 들썩들썩 이게 밑에 그러니까, 꺼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3: 그렇지.
2: 네.
3: 아,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2: 네.
0: 하나님이 귀요움에 반하실 것 같다고.
2: 어, 어쩜 좋아.
0: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3: 웃는 모습이.
0: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목사님 예, 지팡이. 예.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렇죠?
3: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딤에서는
0: 예, 예.
3: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0: 예, 예.
3: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0: 네네.
3: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거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0: 네네네.
3: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0: 네.
3: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0: 예.
3: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치는 모습. 그런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려쳐버렸단 말이죠.
0: 네네.
3: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석을 내밀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의
0: 그렇습니다.
3: 사건이고
0: 예. 어떤 분이 보니까 예. 네.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3: 예.
0: 반석으로
3: 예.
0: 네. 그거는
3: 7장 17장 홍해고. 6절 말씀에 나옵니다.
0: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3: 예.
0: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을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0: 왔어.
1: 예. 내가 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그러니까. 보이신 과정도 예.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0: 예, 예.
1: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0: 예.
1: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0: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0: 16번님도 제가
1: 예.
0: 선물을 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2: 네.
0: 예.
2: 와.
0: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1: 와.
0: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1: 와.
0: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 주셨습니다. 와. 북한 우리
1: 북한
0: 탈북민이신 것 같아요.
1: 같아요.
2: 와.
1: 예. 와,
0: 아 근데
1: 이분한테 진짜
0: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데
1: 아 이게
0: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1: 아 이게 이게 조심스럽게
0: 예.
1: 이루어지는 거라서
0: 그러니까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1: 예 맞아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1: 예.
0: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1: 예.
0: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무교생인데
0: 자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1: 예.
0: 적어주셨어요.
1: 6606-0334번 지금.
0: 예, 자.
1: 아유.
0: 0334번이
2: 네.
0: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1: 1번 전화입니다.
0: 네. 예, 여보세요?
3: 네.
0: 네,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예, 안녕하세요.
0: 본인이 지금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3: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0: 네.
3: 네. 말씀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3: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0: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3: 예.
0: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3: 예.
0: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3: 쌍문동요?
0: 예.
3: 예, 예, 맞습니다.
0: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3: 근데 어떻게 아세요?
0: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그 고급 용어로 오늘 예. 걸렸다라는 거,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3: 네.
0: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3: 아, 여기 뭐 좀 자주 오고 있죠.
0: 자주 단골이시구나.
3: 네.
0: 근데
3: 예.
0: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 주셨죠.
3: 네, 여기 원장님이 또 그렇게 또
0: 그러니까
3: 네, 해 주시더라고요.
0: 이 시간대는 아마 처음 잘 안 오시다가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시간대.
3: 네, 네, 네.
0: 이 시간대 이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3: 예.
0: 이 시간대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3: 예. 예.
0: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하셨고요. 지금 방송
3: 네.
0: 중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3: 네.
0: 무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교회 다녀본
3: 네.
0: 적이 없으신가요?
3: 예예.
1: 예. 목소리는 장로님 목소리인데.
0: 그렇죠. 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극동 방송.
3: 네, 예.
0: 어렸을
3: 방송은
0: 예.
3: 이전부터 알고 있어요.
0: 알고는 있었어요.
3: 예, 예,
0: 극동
3: 예.
0: 방송. 어렸을
3: 예,
0: 때라도 교회 한두 번 안 나가 보셨나요?
3: 예.
0: 어렸을 때라도?
3: 예, 예.
0: 안 나가 봤어요?
3: 예.
0: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님께 좀 소개하고자
3: 예, 예.
0: 하는 분이 있어요.
3: 예.
0: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3: 네.
0: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3: 네.
0: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3: 예. 네.
0: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3: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기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3: 꽤 여러 가지네요.
0: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3: 저 커피요.
0: 커피. 알겠습니다.
3: 예.
0: 커피. 드립 커피를 예. 좋아하십니까? 더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3: 예?
0: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3: 저는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그러면 예.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2: 와.
0: 예. 드립도 드리고. 예.
1: 와.
0: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3: 예.
0: 우리 0334번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3: 예.
0: 그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0: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1: 예, 또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요.
0: 미인.
2: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0: 내가 그것까지는
1: 친구가
0: 몰랐네. 예.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밝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334 4번님도 그 예수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1: 이상하게 조금
0: 조용해지?
1: 덜 들리는데요?
0: 예?
1: 잘덜 들리는데요?
0: 아, 잘안 들려요? 잘안
1: 네.
0: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큰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아, 이게
0: 예.
1: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0: 네,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해보세요.
0: 스피커폰인가요?
1: 아닌데요.
0: 예,
1: 그냥
0: 자,
1: 지금
0: 예.
2: 예,
1: 근데
2: 스피커폰으로.
1: 조금 적게는 들리네.
0: 예.
2: 아,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같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아요.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의 힘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1: 아, 또안 들리네.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너무 안 들리네. 너무
2: 나의
1: 이제
2: 구주로
1: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2: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들으신
1: 들렸다 안
2: 대로
1: 들렸다 그러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1: 조금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잘
2: 예,
1: 안
2: 나의
1: 들리네.
2: 하나님으로
1: 예.
2: 나의 하나님으로
1: 이거 전화가 왜
0: 아,
1: 갑자기
0: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1: 그런
0: 저희가
1: 것
0: 다시 전화를
1: 같은데요.
0: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예.
0: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2: 예.
0: 이분은
2: 이따
0: 저희가 방송 끝나고
2: 끝나고,
0: 나서
2: 예.
0: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요.
2: 예.
0: 이번에는
2: 와, 20년째
0: 이분
2: 방아.
0: 한번 전화를
3: 네.
0: 한번 해보도록
2: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학
2: 20년째. 한
3: 중이라고요?
2: 세대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0: 이번에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2: 예,
3: 방황.
0: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 그신지, 아니면 방학이신지.
0: 그러니까요.
2: 예. 그래도 우리는
0: 4161번님.
2: 4161번님.
0: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2: 예.
0: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네.
0: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네.
0: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4: 예.
0: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4: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0: 강북구 수유리. 자,
4: 네네.
0: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4: 아,
0: 때문에 그런가요? 마음?
4: 네, 마음입니다.
0: 마음. 예.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4: 네. 예.
0: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됩니다.

0: 될까? 이 선물. 일단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1: 선물
0: 제가
1: 어떻게
0: 불렀던 거.
1: 아
0: 예.
1: 들었던 기억이 안
0: 아, 들었던 기억이 안
2: 나가.
0: 나요. 자,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1: 연어
0: 레모나.
1: 먹겠습니다.
0: 어떤 거요?
1: 연어였습니다.
2: 연어, 예.
0: 연어.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1: 네네. 강북 세은혜교회 왔다 갔다
0: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
1: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장이 쉬니까 이제 그때는
2: 아,
1: 가는데요.
2: 예.
0: 직장이 있어서.
2: 예, 직장이 있어서 두번 쉬고 두번
0: 아
2: 가시고.
0: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1: 예,
0: 아
1: 그렇습니다. 예.
0: 그래가지고
2: 야.
0: 그러면은
2: 뭐
0: 잘잘 하시는 것 같은데.
2: 예.
0: 예.
2: 그래도
1: 마음이
2: 늘
1: 춥고 네.
2: 예, 마음이 불편해서.
0: 마음이 불편해서.
2: 예.
0: 자, 목사님과
2: 예,
0: 함께
2: 저 따라
0: 결단의 기도.
2: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1: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2: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1: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멘. 자,
3: 아멘.
0: 우리 4161번님, 네, 힘내시고,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0: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 그쵸.
0: 되게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이분은
3: 9178님?
0: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3: 네.
0: 싶어가지고
3: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0: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셨네요.
2: 아, 요새 모세 지팡이
0: 자,
2: 요술봉
0: 근데 6년 방학인데
3: 네.
0: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2: 9178님.
0: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죠.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3: 연결되면 좋겠네요. 진짜.
0: 요술봉이라고
3: 네.
0: 보낸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2: 다시 한번.
3: 네.
2: 다시 한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3: 네, 받을 때까지.
2: 받을 때까지.
0: 자, 6년 방학이기 때문에
2: 예.
0: 요술봉이든 셀카봉이든 저희가
2: 예.
0: 한번 궁금하거든요.
2: 아,
0: 방학을
2: 지금
0: 끝내야 되니까.
2: 맞아요. 방학 끝내야
0: 예.
2: 돼요. 네. 우리
0: 아, 안
2: 방학 끝내.
0: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2: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0: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0: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4: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4: 네네.
0: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2: 어우, 진짜.
0: 그러니까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2: 예.
0: 자, 그러면은
2: 예, 또 우리
0: 또 우리
2: 왜,
0: 시간.
2: 시간이
0: 시간
2: 급해요.
0: 늘 시간에 제가 쫓깁니다.
2: 야, 야,
0: 늘 시간에 쫓겨요.
2: 참. 예.
0: 아,

0: 판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예.
0: 4768. 4768번.
1: 예. 4768번님. 일반 전화가 갑니다. 지금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0: 자,
1: 거예요.
2: 맞아요.
0: 자, 4768번 지팡이 맞춰 주셨고 방학이라고 써 주신 분이
1: 예.
0: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예,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3: 예.
0: 뭔가를 찝찝하고 막 막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3: 대전이에요.
0: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1: 몇 년 방학?
0: 여보세요?
3: 방학이라고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0: 아 몸만 왔다 갔다가
1: 아, 방황하시네요. 그럼.
0: 아 교회는 방황.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네. 가끔 교회는 가세요?
3: 네.
0: 아 교회는
3: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0: 어디에서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3: 본교회에서
0: 일이 예. 있어가지고
1: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0: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1: 왔다 갔다.
0: 맞나요?
3: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0: 그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3: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0: 아 그렇구나.
1: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0: 그러니까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1: 아 목실은 권사님 목실이야 지금 완전히.
0: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1: 끝난 거지 이제.
0: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그렇죠?
1: 이제 이제 허허 웃으시는 것 때
0: 예.
1: 다 털어버려요 그냥.
0: 그러니까 자, 자 권사님.
3: 네.
0: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3: 글쎄요. 별로.
0: 자,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3: 받아도 되나요?
0: 받아도 되죠. 되죠.
1: 전화 연결되면 예. 받습니다. 예. 그냥.
0: 어떤 거?
3: 견과 주십니다.
0: 견과. 알겠습니다.
1: 아, 건강 생각하시는 견과.
0: 자, 우리 47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한번 예 한번 자 오늘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 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아유, 계속 우리 권사님 같으신데
1: 예.
0: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이 뭔가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1: 힘드셨던 것 같아요.
0: 찜찜해가지고

0: 예. 아유, 그렇구나.
1: 아유.
0: 그렇구나. 예.
1: 근데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예. 와, 이래야 되는데 예. 방송에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이. 예. 아유.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1: 예. 예.
0: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1: 저도 지금 보고 싶어요. 이분 권 이분 원장님 저거
0: 그러니까.
1: 보고 싶어.
0: 예, 예.
1: 와.
0: 예. 야. 자.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아,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1: 예.
0: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0: 못한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1: 그렇죠.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와, 그래요.
1: 기도 오늘,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0: 그냥 기도 부탁이요?
1: 예, 여기 어,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예, 예. 지금까지 친구였는데
0: 네네네.
1: 어, 기도해달라고 예, 예, 목요생인데 기도해달라고 예.
0: 자 예.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예.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1: 예.
0: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1: 예.
0: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 안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아름답게 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신상우 작곡의 하나님의 은혜 과천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바흐의 칸타타 8번은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언제 죽게 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칸타타로서 인간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용을 담은 칸타타입니다. 칸타타라는 음악의 양식은 주로 시를 가지고 만든 그런 합창 작품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에 맞게 매주 예배를 위한 칸타타를 만들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외에 세속 칸타타도 있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교회 음악 감독으로 봉직하면서 예배에 전해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칸타타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는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로서 오보에 다모레와 현악기 그리고 통주저음이 함께하는 그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물러가라 너희 근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사라져라 마침내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남으리라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남으리라는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오늘 이 작품을 베이스 페터 코이의 음성 필립 헤르베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헨트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8번 가운데 제4곡 베이스의 아리아 헛된 걱정이여 사라져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준비했습니다.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세 개의 야상곡 가운데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이 작품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작품은 피아노 독주를 위한 세 개의 녹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50년에 출판된 그런 작품인데요. 원래는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가곡에서 발전된 작품으로서 각 곡마다 시와 연결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제3곡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는 이 작품은 페르디난트 프라일 일리그라트의 시에 붙인 그런 피아노 작품인데요. 원래는 가곡으로 만들었다가 그 가곡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한 그런 작품이죠. 리스트는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던 작품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하고 또 특별히 슈베르트라든가 또 이런 가곡들을 피아노 작품으로 편곡된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낭만 시대를 아우르는

캐릭터 피스의 원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야상곡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야상곡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요나서 1장 17절 말씀과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강의 네 번째 요나의 항복선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저희들은 오늘 요나서 네 번째 강의의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머릿속의 그림 모두 다가 아마 물고기가 크게 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은 역사적 사실 혹은 진실된 사건이기보다는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것,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성, 진실성,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지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 땅을 만드신 분이란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현장들이 일어났지요. 그 가운데 하나,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 속에서의 3일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물고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와 자연과 그리고 동물계와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 하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통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부르셨던 사건이 성경 속에는 등장하죠.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또 요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늦은 밤 우리 물고기를 잡으려 우리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질을 하였지요. 날이 새었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였습니다. 그물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모두 거두어서 돌아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없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는데, 건져 올렸는데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그래서 153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도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53마리의 물고기와 소통하셨고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만물과 소통하시며 다스리고 계실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와 자연계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실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발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죠. 하나님은 여기 이 요나의 쇠심줄과 같은 그 고집을 변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고자 바다의 풍랑도 일으키셨고 여기 물고기도 준비하셨지요. 이 일은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물으면 결단코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경험을 통해서 누그러지거나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알아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이 고집, 변하지 않는 고집,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고집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전문 용어로 네 글자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똥고집이라고 부르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나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이와 같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고집, 요나의 계획, 요나의 생각에 틈을 만들고 변화시키고자 티핑 포인트를 준비하셨지요. 사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민족의식이 뚜렷하고 조국을 사랑했던 요나,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요나, 요나는 그러면에 악한 나라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란 마음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는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행하시니 내가 선택하는 방법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흔한 말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뜻이지요. 세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멀어져가면서 요나는 점점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도망가는 자신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민족주의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자로 세우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민족주의를 넘어선 사명자로,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요나, 그래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자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2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란 단어가 등장하죠. 요나가 드디어 기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요나가 기도가 시작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인 것이죠. 단단했던 요나의 마음, 단단했던 요나의 입술을 열게 하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2절에서는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건 버림받은 영혼이 머무는 처소란 뜻입니다. 구천에 영혼이 떠도는 곳,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스올의 뱃속에 3일간 요나가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위험과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와 같은 스올의

뱃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 없는 곳,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곳,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은 몰라주는 곳, 무엇 하나 나에게 길이 되어주는 일이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수월이 될 때가 있죠. 우리 그곳에서 어떤 고민,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면 마음의 깊은 곳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 무엇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의 사람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무엇을 저주했을까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 꼴 안 봤을 텐데 라는 생각, 이 고민과 고통이 욥의 마음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모든 이들이 때로는 이 물고기의 뱃속, 그리고 수월의 뱃속과 같은 곳에 거하는 것이지요. 사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가 열렸지만 그 전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니느웨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니느웨로 갈 수 있습니까? 이사명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었지요. 그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그 배에 탔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폭풍 앞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기도합니다. 각자의 신을 향하여 기도해라 라고 우리 선장도 명령하였던 것이죠. 그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신에게 구하라 라고 말하였지만 요나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잃어버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이 선지자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강팍해질 수 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열어두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냉랭하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여기 요나, 그는 선지자였지만, 살아있는 살아있지만 신앙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죽어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폭풍을 일으켰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둘째,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 항복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때로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요나는 자기의 집에서 욥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배를 탔죠. 그 배에서 배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마음껏 내가 즐기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삶은 며칠이었습니다. 이후에 파산하였고, 그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외면하였고, 배고픔에 직면하였고, 기근에 그는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흉년의 때에 이제 저기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슬픔을 갖고 그곳에서 낙심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내려보내실까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 그곳을 우리 수월의 뱃속, 지옥의 뱃속, 그리고 산의 뿌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간 그것으로 요나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기법입니다. 항복을 선택한 것이지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신앙을, 기도를, 예배를 깨워주시는 것이지요.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극심한 기근과 배신과 외면 앞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던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나왔는데 도망갈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도 불평도 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무엇을 회복시키신다고요? 기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기도가 깨어나 있다면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수월의 뱃속, 고래의 뱃속, 깊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두는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한 은혜의 순간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입술이 닫혀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은혜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지만 물고기의 뱃속, 그리고 수월의 뱃속, 산의 뿌리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들 속에서 혹여 기도가 닫혀 있다면 여러분, 두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라를 깊은 바다 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저가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네, 자기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뱃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던져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요나가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사람들이 나를 저기 바다로 던졌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깊음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원수, 상함과 속상함 가운데 있는 이웃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한 속상한 마음들이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 환경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은혜를 만나고 기도하게 되어지니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된 것,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던 것은 아닌가. 요나는 오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구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깊은 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성전을 어디에서 바라보게 되어졌다고요? 예, 깊은 바다 속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아마 그 깊은 바다 속 깜깜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떻게 주의 성전이 보였겠습니까? 그는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것이지요. 주의 성전에서 머물렀던 시간들, 주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순간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구했던 순간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도전되어지면서 내가 이 깊은 곳에서 주의 성소,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 산의 뿌리 그곳이 은혜 받는 장소,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나의 쇠심줄 같았던 고집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야심찬 모든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면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것, 징벌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중심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되게 하는 것, 들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음성을 따라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즉각 요나는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이 심상치 않음을 금세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얼음장과 같이 차가운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합니다. 머리를 이 바다풀들이 감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그 순간 아마 절규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절규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곤고함에 떠는 시간들이 멀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3일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가 열려져서 주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회개 기도가 터지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 시간 즉시 그 환경이 바로 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사코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나고자 고민하며 어떻게든 이 족쇄를 풀고자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련의 시기를 고스란히 관통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시련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곳에서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도 기법 항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요나는 그 속에서 수없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없다,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갈 수 없다라는 상황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 앞에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의 계획이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의 열심이 저를 살리지 못합니다. 저의 뜨거운 마음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요나는 끝내 이 구원이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이란 사실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요파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파에서 배를 탔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요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한 영혼을, 그 한 인생을, 그 한 생명을 주님 붙잡으며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제 요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요나가 감사하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요나는 저기 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이 7,000km의 여정의 어마어마한 뱃삭,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여정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뱃삭을 지불하였습니다. 아마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가능한 걸, 가능한 뱃삭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움과 위기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마당에 요나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요나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요나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요나가 붙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가 기댈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놀라운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 삶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그 주변을 돌아보면 힘이 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들이 감사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찮은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도 속에 종종 느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의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감사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만족과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환경과 조건, 나를 충족시켜 춤과 충족시키지 않음에 상관하지 않냐고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님들이 감사로 인생 여정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한 주의 여정 가운데 감사 기도를, 감사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산 한 주를 보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진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받고도 감사의 고백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감사도 모르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릴 가장 존귀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아닙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의 감사, 오늘 하루의 감사,
이 순간의 감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0: 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요나가 경험했던 그가 가지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한 은혜의 처소에서 주님 만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요나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미리와 계신 것이죠. 풍랑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심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기도가 열려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만들고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슬픔의 자리가, 우리의 낙심의 자리가,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가, 곤고함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장소, 은혜의 사건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도의 문을 열며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제사 올려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도 고백하지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죄인에게도 길을 가르쳐주시고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첫 곡 블루그라스 브레이슬렌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서울 챔버싱어즈의 겸손히 줄을 섬길 때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길에는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고 고백합니다. 기쁜 날뿐 아니라 기다림과 눈물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는 헛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가장 선한 인도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다윗은 자신의 큰 죄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화챔버 콰이어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송솔나무가 노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윗은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유혹과 두려움의 그물이 많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수록 길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장욱 목사님께서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밭 모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0년 전쯤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8년을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였고,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드라마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TV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라는 것이 이 드라마가 놀랄만한 시청률과 사랑을 받은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좁은 단칸방에 모여서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살던 그 시대에 무슨 향수가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대가 그립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집집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반찬 그릇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건너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집 아이에게 이웃집 어머니가 밥을 해서 챙겨 먹였고,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온 골목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문은 닫혀 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앞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마주치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삶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편한 삶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했고 사람을 그리워했고 눈물을 지었을까요? 지금이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좁은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살아도 서로를 챙기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골목길 사이사이에 서로를 마주보던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움이 우리 시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며

각자 알아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가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룻기에서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곧 각자 알아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소견으로 살아간 시대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가 당한 것을 수십 배로 갚아주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따르지 않는 세상,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대의 참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기라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사사기가 전쟁과 살육으로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룻기는 이 이름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방인 여자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있는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끝끝내 따라 나섭니다.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이 누구입니까? 모압에서 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 이방 여인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니 남의 땅에 들어오게 된 나그네입니다.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룻은 이방 사람이었고 남편이 없었고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빌어먹을 수도 없었던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삭 줍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밭 모퉁이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이 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밭 주인이 자신의 밭모퉁이를 남겨둠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밭 주인이 그 이삭을 직접 주워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네준다면 어땠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매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밭 주인은 자신의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저 물러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그 이삭을 자기 손으로 줍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먹을지언정 자기가 일을 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드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존엄까지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니 룻은 안심을 하고 밭에 나갔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룻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아무 밭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 밭에나 아무 밭 모퉁이 이삭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밭 주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밭 모퉁이를 남기지 않아도 그를 잡아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담아 넣어도 그에게 벌금을 물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고 법은 있었지만 이 법을 감시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여자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법은 우리 백성을 위한 법이지 모압 여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나가라 라고 말하면 밭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법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절로 가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히라고 말합니다. 룻은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간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연인데 이 이야기의 끝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표적으로 일하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심코 들어간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4절로 가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하고 있는 이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 밭에서는 밭의 주인과 일꾼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인사가 오고 가는 밭이었기 때문에 그 밭에 이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밭이었다면 마지막 한 톨까지 그 밭의 주인은 쓸어 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밭에 찾아온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묻기를 이 소녀가 어느 집의 소녀냐고 물었고 그의 사환이 말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 소녀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은 이 사환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목이 마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사환은 저 여자를 모압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보아스는 그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며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법은 밭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이외의 것들까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주고 물을 내어주고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자 룻이 엎드려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이방 여자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기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룻이 지금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다루었던 단어인데요. 은혜, 사랑이라는 단어들로 이 말은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때 하고 있는 것을 가르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의무라면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전에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 말도 헤세드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남편이 죽어도 그 집을 지켜야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각자 갈 길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놓아주었으니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끝난 것이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인 것도 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자랑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의무가 없는데도 자신들의 며느리를 놓아주었고 의무가 없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가 소문이 되어서 보아스에게까지 이르렀고 이제 그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고 반찬이 오가고 남의 집 아이를 함께 키우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좁은 골목입니까? 우리가 모여 살던 그 단칸방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를 봐주는 사람, 내가 없으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밭 모퉁이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여인 하나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밥모퉁이 하나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밥모퉁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곡식밭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거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지런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라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에 모퉁이를 남겨둔다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 물질에 모퉁이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모퉁이를 남겨두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빈틈없이 꽉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효율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고 도와야 한다라는 그 원칙도 있습니다. 규례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돌아갑니까? 룻이 살던 시대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밥모퉁이를 남기라는 그 법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룻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킨 보아스가 룻을 살렸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 법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굶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과 원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자기 삶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법이 비로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고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밭에 남겨진 이 이삭 몇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밥모퉁이를 남겼고 낯선 여인 하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헤세드 위에 구원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반찬 한 그릇을 건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 밥한 끼를 챙기던 그런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세드 밥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남기는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베푼 그 헤세드,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유난히 착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아무도 하나님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에 레위기

0: 19장에서 밤모퉁이를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곧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도 거저 남겨두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밤모퉁이를 남기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변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밤모퉁이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밤모퉁이를 남기는 일, 물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일, 사람에게 딸이라고 불러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곁에 이삭을 주우러 온 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것, 밥 한 끼를 함께 먹자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문은 닫혔고 우리는 그것이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그 모퉁이가 무엇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밭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가운데 남겨둘 그 모퉁이가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우리 안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실제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밭 모퉁이를 통하여 소통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대문을 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대문 안으로 들어온 그 한 생명을 살려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2교회 장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054-232-7300 포항제2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고구마 사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금화 서영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 점심에 포항 지역에 제법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기다리셨던 방송 가족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 알기에 오늘 내린 비가 더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여러분께서 꼭 신청해 주시는 찬양이 하나 있죠. 지난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도 이 찬양 많이 만났습니다. 바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송은 휘틀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든 찬양인데요.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휘틀은 이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했고 그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오늘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의 마음이 다시 촉촉해지는 저녁이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법 이 지역에는 비가 왔습니다. 촉촉한 하루예요. 오늘의 비를 보면서 방금 올려드린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생각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메마른 땅이 단비로 인해서 옥토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께 오늘 내린 비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비가 와서 또 분위기 있고 운치 있는 저녁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촉촉한 마음으로 오늘의 출석 체크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를 줄여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으로 출석체크를 받습니다.

오늘 내가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다, 찬양을 한 번이라도 했다, 말씀을 읽었다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출석체크 이렇게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감환, 오찬환, 오마환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출석 체크 가능합니다. 네, 어제부터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 정규 방송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도 더더욱 기다려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오감환, 오찬환, 오마환 샵 9030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또 서머 스페셜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제 또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892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감환 하시면서 사랑 그 좁은 길 신청합니다 라고 올리셨어요.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히즈윌의 목소리예요.

네, 신청 찬양 히즈빌의 목소리로 사랑 그 좁은 길 올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출석 체크 나눌 수 있어서 기쁘네요. 우리 6809번님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오, 글자가 많은데 오화감퇴 완료했습니다. 네, 저는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거를 또 종합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해석해보자면 오늘 화요일 감사 퇴근 완료겠죠? 네, 맞다면 한 번 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7513번님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하시면서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오늘도 복음화사형입니다. 아,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래도 다시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청 찬양도 올려주셨네요. 비 준비하시니 요청합니다. 네, 오늘도 비가 와서 비 준비하시니도 들어올 것 같았어요. 우리 7513번님의 신청 찬양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또 3135번님 샬롬 하트까지 붙이시면서 오감환, 오찬환, 오마란 수고 많으십니다. 하트 두 개.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출석해 주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네, 출석 체크 보내실 곳은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세 글자 출석 체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7876번님께서도 신청 찬양하시면서 출석 체크 더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 우리 2667번님 반갑습니다. 홍PD님 오마란, 오찬환, 오감환으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출첵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잠시 출석만 하고 나갑니다. 지금은 약치는 중이라에 약치는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농사일을 하시는 것 같죠. 오늘도 비가 와서 그 비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6244번님 오감환, 오말환, 오찬환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출석 체크 보내실 수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죠. 우리 화요일 코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또 안내 관련 스팟을 한 가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제

0: 일상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께서 함께하세요.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굉장한 또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도 정말 필수 요건 중 하나죠. 말씀, 찬양, 그리고 기도.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무료로 열리는 이 극동방송 공개 세미나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참석을 희망하게 된 계기를 올려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께서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데 강의와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석합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께선 기도가 많이 막혀 있어서 돌파하고 싶어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목장 식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어요 라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신청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함께 기도하는 뭐 중보기도 팀이 있다면 같이 오셔서 그 말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자세요, 이분께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이라서 책 관련한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도 깊이 있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샵 9030으로 세미나 문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 인원도 함께 적어주시고 또 참석을 희망하게 된 계기도 남겨주세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릴게요. 그 보좌 앞에 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화요일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네, 6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싱어의 김아

0: 아리엘 양 그리고 바게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이야 정말 오랜만에 세 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다시 시작됐어요. 우리 달고 달디단 바이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아리엘 양과 예린 양의 또 사모님의 그 반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2: 아 그렇군요.
0: 네, 또 사모님 목소리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3: 네, 네. 더운 여름 제대로 만끽하고
0: 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먼저 선수를 치셨네요. 아니, 제가 오늘 또 우리 아리엘 양이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많이 까매졌네 라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만끽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 네. 전에는 굉장히 하얗거든요.
3: 맞아요.
0: 우리 아리엘이 굉장히 하얘서 굉장히 말랑콩떡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탔어. 카푸치노가 됐어.
1: 그래가지고 분명 선크림을 많이 발랐는데 네. 그래도 많이 탔네요.
0: 아 근데 그만큼 또 건강해 보여서 좋아요. 좀 타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네. 좀 이제 방학을 얼마 안 있으면 마치는 거죠.
1: 네.
0: 물놀이도 많이 다녀오셨나요?
1: 네. 저번에 교회에서도 가고 네. 어제는 학원에서 다녀왔어요.
0: 교회에서도 다녀오고 학원에서도 어디로 좀 갔다 왔어요, 물놀이?
1: 영천에 갔어요.
0: 영천? 바다로 갔나요? 해수욕장?
1: 아니요. 영천 드림랜드
2: 땡땡이라고.
0: 네, 영천에 있는 또 센터를 가셔가지고 수영장에서 놀았구나. 너무 재밌었겠네요. 예린 양.
4: 네.
0: 예린 양은 물놀이 안 했어요, 여름에?
4: 저도 물놀이 아주 많이 갔다 와서 지금 얼마나 탔는지 보이십니까?
0: 잘 보여요. 근데 우리 예린 양은 원래 조금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리엘 양이 조금 많이 하였는데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린 양도 또 많이 즐겼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린 양은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물놀이 또는 여름방학에 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4: 저도 학원에서 뭐지 영천 드림 땡땡에 네. 갔다 왔거든요.
0: 같은 학원을 혹시 다니세요?
4: 아니요.
0: 아, 거기가 약간 핫플레이스 같은
2: 느낌인가 봐요.
1: 학원에서
2: 그런가
1: 봐요. 단체로 많이 가요.
4: 거의 많이 가는.
0: 그렇군요. 학원에서 이렇게 또 좋은 공간을 네, 마련해 주셔서 참 좋네요.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끝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이번 여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많이 네, 더웠죠?
3: 네, 너무 덥기도 했고 네. 그래도 거의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너무 더워서
3: 네,
0: 또 에어컨으로.
3: 네, 너무 더워서 나가면은 뭐 거의 땀을 뻘뻘 흘리게 되니까
0: 맞아요.
3: 네, 근데 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는 교회 창립 이후로 처음으로 네. 정규인 수련회를 했어요.
0: 창립 이후로?
3: 네.
0: 처음이었나요? 정규인
3: 네.
0: 수련회가?
3: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0: 네.
3: 네. 또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또 휴가도 잠시 네, 네. 보내고 왔고
0: 맞아요. 이 여름에는 수련회 빼놓을 수 없는데
3: 그렇죠. 그렇죠.
0: 네, 많은 분들께서도 또 수련회 마치고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3: 네. 네,
0: 수련회 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은혜를 또 한번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방송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말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양으로 익히는 또 암송까지 가면 너무 좋고요. 처음엔 저희가 암송을 이렇게 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냥 암송이 저절로 되는
3: 맞습니다.
0: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달고 달대단 바이블 이제 시작하는데요. 네, 오늘의 말씀 더 기대됩니다, 사모님.
3: 네.
0: 오랜만에 들어온 말씀인데
3: 네.
0: 어디 말씀을 저희가 오늘은 암송하게 될까요?
3: 네, 지난 6월 13일 이후로 저희 6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0: 6월 30일 이후에요.
3: 아, 맞네. 30일이네요.
0: 네, 30일. 네,
3: 30일.
0: 저희가 그래도 30일까지는 방송을 했습니다.
3: 아, 맞네요.
0: 네.
3: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네. 6장.
0: 6장
3: 네, 쉐마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0: 쉐마 말씀.
3: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또 쉐마라고 하면 어떤

0: 의미죠?
1: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쉐마는 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0: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쉐마 말씀 히브리서가 아니죠. 신명기 6장 네. 말씀 저희가 함께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0: 저희 열심히 들으시는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은
1: 청해주신 분들은 분명 들으셨을 것
0: 네.
1: 같고요. 그런데 그때 외웠던 말씀에 이어서
0: 네.
1: 9절까지 저희가 함께 이 시리즈로 외워보는
0: 맞습니다.
1: 시간이죠. 오늘은
0: 네.
1: 4, 5절을 외우고요.
0: 네.
1: 네, 지금 오랜만에 또 우리 사부님과 어린이 싱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듣는 찬양으로 복습 퀴즈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복습 퀴즈는 이 말씀 중에 나가니까요. 이 퀴즈를 맞히시고 싶으시면 찬양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암송할 찬양.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릴게요. 퀴즈 정답을 맞히시고 싶다면 이 찬양에 집중해 주세요.

0: 네, 방금 올려드린 찬양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찬양으로 복습 퀴즈 드린다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네. 바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1: 네,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손목 외에 어디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0: 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아하.
0: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퀴즈 중에 좀 고난이도에.
1: 아, 그래서 상에 속하나요?
0: 네, 상중 하중에 상에 속하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이 찬양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중에 다 있었습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로 시작하고요.
1: 네.
0: 이 말씀 중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고 또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또한 모세는 손목 외 어디에 붙여서 이 표로 삼으라고

0: 하셨을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손목 외에 어디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사모님 준비되셨죠?
1: 네.
0: 1번은요?
1: 공간.
0: 2번은요?
1: 중간.
0: 3번은요?
1: 미간.
0: 네, 1번 공간, 2번 중간, 3번 미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땡땡에 붙여 표로 삼고 라는 말씀에 들어가는 그 단어입니다. 손목, 그리고 또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닐까. 네, 다시 한번 객관식 알려드릴게요. 사모님, 어떤 거라고요? 1번은
1: 공간,
0: 2번은요?
1: 중간,
0: 3번은
1: 미간.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손목 외 어디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1번 공간, 2번 중간, 3번 미간. 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네, 또 정답 맞히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선물 소개 네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우리 김종구 식마치킨은요, 상호명이 바뀌었어요. 봄인의 치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받으신 분들 김종구 신맛치킨으로 나갔을 텐데 봄인의 치킨으로 바뀌어있는 그 상호명을 보시고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봄인의 치킨이 맞습니다. 자리는 그대로고 이 상호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선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어떤 분이 받으실지 기대가 되네요. 사모님, 먼저 저희가 드린 퀴즈가 네. 있었죠. 네. 어떤 퀴즈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네, 모세가 우리에게 꼭 강조하는 말씀 중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고 그리고 손목에 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손목 외에 또 어디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1: 네, 저희가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찬양으로 익히고 또 암송할 예정인데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네,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찬양. 네, 오늘은 또 4절에서 5절까지만 부를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기대해달라고 또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다시 한번 익힐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답이 공개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정답은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3: 미간.
1: 네, 3번 미간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3060번님 3번이라고 정답 맞히셨고요. 또 4184번님 3번 미간입니다. 또 신청 찬양도 남겨주셨어요. 2684번님 답 3번 미간 정답이고요.

0: 6135번님 정답입니다. 6296번님도 정답 맞히셨어요. 3135번님도 정답이십니다. 3번 미간입니다. 4611번님 뭐라고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린 양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 정답은 미간입니다. 극동방송들 은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네, 또 받으신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4184번님 우리 아리엘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1: 3번 미간입니다. 비준비하시니도 은혜되어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도 좋아요. 듣고 싶어요.
0: 네, 찬양 신청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2312번님 미간입니다. 아멘 아멘. 7936번님 미간이죠 하셨어요. 네, 또 6244번님께서도 정답 맞히셨는데요.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 맞히셨고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7513번님, 1372번님도 정답입니다. 다 읽지 못해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지금 바로 발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세 분입니다. 3614번님, 그리고 2684번님, 3060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2: 와, 축하드립니다. 네.
0: 선물 받으실 분은요. 네, 지금 3060번님, 2684번님, 3614번님이에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사모님 8절 네. 말씀이죠?
2: 네.
0: 네, 다다음 주쯤에 저희가 한번 익혀볼 수 있는 말씀인데
2: 네,
0: 시리즈로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합니다. 오늘은 4, 5절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 익숙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또 사모님의 목소리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계실 동안 계속해서 이 달고 달디단 마이 바이블 시간에 외웠던 찬양들을 계속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1: 네.
0: 네, 선배님
1: 저는
0: 들으셨죠?
1: 학원의 감으로
0: 학원의 감으로 이 방송을 듣지 못했군요. 아쉽습니다.
1: 아쉬운데요.
0: 네, 예린 양은 조금 들어봤어요?
2: 저도 학원 이슈로 보고
3: 요즘
2: 싶었습니다.
3: 애들이
0: 아, 학원을 어떻게,
3: 바빠요.
0: 아, 또 6시에 가셔가지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방학이 끝나, 이제 또 개학을 하면 또 학원 스케줄이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좋아하는 말씀도 한번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들 계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어떤 말씀 선호하시는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3: 네.
0: 시리즈 말씀에 좀, 네, 굉장한 이렇게 좋은 반응을
3: 네.
0: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3026번님, 저는 팔복 말씀 좋아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도 저희가 1절부터
3: 그렇죠.
0: 거의 뭐 16절? 이렇게까지
3: 맞아요.
0: 외웠잖아요.
3: 맞아요.
0: 17절까지. 네, 또 8151번님께서 이같이

0: 빛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아예 써주셨어요.
1: 네.
0: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돼서 작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절 한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아리엘 양부터 한절씩 예린 양도 한절씩 읽어보면 좋겠어요.
2: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3: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3: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3: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사모님 저희가 퀴즈에서 드렸었잖아요.
1: 네.
0: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1: 네.
0: 이것에 대한 좀 배경을 또 비하인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부착하는 작은 말씀 케이스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문설주에 부착하는 작은 말씀 케이스가
1: 네, 네. 이것을 네. 매주자라고 하고
0: 네.
1: 또 손목이나 미간을 맬 수 있는 말씀 케이스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0: 테필린은 들어본 것 같아요. 매주자는
1: 그렇죠, 좀 익숙하죠.
0: 네, 처음 네. 들어보는데
1: 매주자는 어디서
0: 네. 매주밖에 안 보여요.
1: 네, 매주.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이 가끔 기념품으로 네, 사오시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 네.
0: 참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그곳에서 받는 은혜도 있는데. 손목과 미간에 맬 수 있는 말씀 케이스도 있다니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에 나오고요.
1: 네.
0: 오늘의 정답이 미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외우면서 8절 말씀도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말씀은 가볍게 저희가 맛보기로 4절에서 5절 말씀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지금 4, 5절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은 마스터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 또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외운 적이 있어서 이 입술로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두 가지의 퀴즈를 드렸었죠.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사모님 불러주세요.
1: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0: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1: 네.
0: 이 뜻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0: 1번
1: 이마
0: 히브리어 이마 2번은
1: 치마
0: 3번은요
1: 엄마
2: 우리 엄마 엄마
0: 4번은요
1: 쉐마
0: 예 히브리어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기를 네 가지나 드렸어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을 품고 있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마 2번 치마 3번 엄마 4번 쉐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댓글 남기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다면 지금 바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마 2번 치마 3번 엄마 4번 쉐마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아까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은혜 박현수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려요.

0: 네, 저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퀴즈로 방금 드렸습니다. 1번이 이마, 2번 치마, 3번 엄마, 4번 쉐마였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셨어요. 근데 8322번님께서 쉐마라고 보내셨는데 이게 보통 이 쇠마를 이렇게 적을 때 쇠를 적진 않는데 또 외래어라서 저희가 또 인정을
1: 아,
0: 해드려야겠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쇠마라고 보내셨습니다.
1: 에.
0: 네, 그 쇠, 철할때 쇠마라고 보내셨어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네, 6296번님 정답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홍상영 PD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맞히셨고요. 또 7672번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5130번님, 1372번님, 9191번님, 7513번님, 7240번님, 많은 분들 맞히셨어요. 또 3614번님, 9072번님, 아, 감사합니다. 홍상현 PD님, 이제 목소리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요. 밝고 고운 목소리로 하시는 방송이 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496번님, 6244번님, 네, 보기가 재미나다고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는데요. 네, 오늘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암송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은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

0: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네, 달고 달리단 바이브를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말로는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을 때도 많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기도 하고요. 무성한 잎을 자랑하더라도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집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긴 해도 넘어지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평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미성숙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고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며 미성숙한 자와 더불어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가족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먼저 손 내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존심 싸움을 하면 둘 다 손해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화평을 이루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넓은 마음을 소유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고집과 주장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에겐 불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80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946년 8월 16일 9명의 성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9명이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포함하여 1,000명이 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0년이란 시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여러 세대가 지내온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이곳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신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누리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다시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들의 의지가 특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이 표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80주년은 지나간 날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인지를 다시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효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 80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강건이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각주를 보면은 끄는 도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강건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서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0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렸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넉넉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고 철야했고 또 누군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누군가는 찬양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청소하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름이 남지 않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면서도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어느 한 세대만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있었고 또 교회의 사역을 이어오기 위해서 수고한 헌신들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참고 희생하며 다시 일어서면서 믿음의 터전을 닦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오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하고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손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자랑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헌신의 길을 귀하게 이어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로 믿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새로운 건물을 준비하고 좋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미래가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응답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요. 섬김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리함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해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때로는 자신의 편안함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헌신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식사를 준비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어떤 섬김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말한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낸 믿음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데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믿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이제 그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아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창립 80주년을 맞아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데는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만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시설과 편리한 환경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품는 교회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0: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단순히 80년 된 교회가 아니라 80년이 지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신은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립 80주년은 쉬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그러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함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세상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과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뜻으로 잠시 후에 전 교인들이 함께 필사한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또 우리에게 효자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500명의 성도가 이 성경에 함께 손글씨를 남겼습니다. 필체는 저마다 달랐지만 그 500개의 손끝에서 써내려간 것은 하나의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필사 성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지난 80년 동안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말씀위에서 굳게 서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말씀을 써내려가며 지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손으로 쓴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왔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8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효자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0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화목의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섬깁시다.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창립 80주년을 맞아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 효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3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

3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진짜 날씨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날씨와 오늘이 다르고요. 또 부산하고 이 거제도 쪽은 비가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작은 땅에서도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 하시는 분들 참 힘들 것 같아요.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고, 그래도 또 일기예보는 매일 해야 되고,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몇주 전처럼 뭐 39도, 40도 되는 날씨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 여름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가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으셨습니다. 요즘은 참 어수선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세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 경제적인 상황들도 정말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참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들여다보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구나. 가지고 있는 자들도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또 없어서 그것이 너무 힘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억지로 뺏어서 나눠주면 안 되죠. 그런 좀 마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안 되는 세상이구나. 그러다 보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참 밑에서 움직이는 군인들은 뭐 알고 가겠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위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 뭐, 더 있어봤자 사람들의 욕심만 더 커질 것 같고요. 또이 권력이 거대화가 되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선명해져야 되겠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밝은 빛이 가득해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특별한데요,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구절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게 아니다.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을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5장 9절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되는

끝내는 내용이 아니라요. 이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은 또 무엇일까? 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을 위하여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화평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선포함이 때로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때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요, 분쟁이 될수 있고 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은 건 그냥 다 좋은 거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면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때로는 검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 꼭 하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구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실 우리의 이 국가 정책이나 또 어떤 공동체에 대하여서 실질적인 교훈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포장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신 성전도 스스로 허무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셨을까요? 그 성전이 믿음이 깊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핑계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 백성은 큰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지? 여러분,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의 교회가 잘못되면,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 머물러서 구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종교개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부터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는 잠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민족을 사랑하는 건 정말 귀한 마음이지만 또 우리의 눈이 그냥 너무 파리 안으로 굽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의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나를 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믿음은 괜찮은지, 교회는 괜찮은지, 그것이 먼저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 앨범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오늘 24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대로 바울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동족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주셨고 또 그를 격려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바울 그에게도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한 때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마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역시 주님 자신의 그 증언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는 약속하지 않아야 하셨습니다. 바로 전만 해도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도 그에게는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오로지 위험과 고난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위험과 고난은 그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담겨져 성에서 달아내리운 날이 이후로는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24장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동하고 또 그니 선동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 다음에 반역죄를 지었고 성전을 더럽힌 죄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또 바울은 그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 24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2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비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그랬어요. 고소자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닷새 만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오게 되는데 아마 그는 빈틈도 없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히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계략적으로 보면은 참 그가 얼마나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는가. 그래서 바울을 고소할 만한 죄목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2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이 변호사죠. 이제 더둘로는 벨릭스 앞에 서서 아첨하면서 이제 송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무지 바울에 대한 죄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너무도 이상하리만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론 속에는 논리정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에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지 무지하옵나이다. 그는 벨릭스를 각하라고 부르면서 뭐 시체말로 온갖 아부를 다 떨고 있습니다. 4절 5절 봐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만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럽니다. 그는 바울을 모든 선동의 주동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6절로 10절 말씀을 볼까요? 또 저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천부장이 이 사건을 취급할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부장이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그에 대한 약간의 비평적 어조가 들어있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는 오직 바울에 대한 부정당한, 그러니까 부적당한 죄가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대한 교묘한 비판을 하면서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과된 죄가는 그는 선동 책임자고 두 번째 이단 종파의 지도자고 또한 세 번째 성경을 더럽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호사 더둘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의 이러한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드디어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그럽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이 사건을 해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을 하는데 그는 벨릭스가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을 재판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벨릭스가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벨릭스에게 낯선 것이거나 이국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져요. 12절로 14절입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변론이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자기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나라의 관습을 좇았습니다. 단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 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섬기는 방법은 조상들의 전통 즉 구약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분명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즉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핵심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해온 일, 즉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그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그 변론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거란 말이죠.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보낸 구제 선물이었고, 바울은 그 선물을 자신의 손으로 가져다 주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이미 앞서서 쭉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18, 19절입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설사 있었다 하자고 하십시다. 있었다 하더라도 참고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사실 정당한 송사입니까 하는 겁니다. 더들로가 한 고소는 바울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은 없습니다. 바울이 점점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더들로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한 변호사와의 변론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들로가 바울의 죄목을 거명해야 할 때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증인을 대라. 이런 겁니다. 자, 24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고 하십시오. 참 대단하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산헤드린 앞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당신께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내가 어떠한 악한 일도 했는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증인들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시 벨릭스에게 진정한 문제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를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아치라고 생각할 때 한쪽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또 한쪽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한 기둥 혹은 다른 기둥이 없으면 그 아치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어 22절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안다. 많이 들었다는 말이죠. 즉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바울이 이 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실과 또한 바울은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안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연기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다른 것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보여집니다. 뭡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체험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여기 그에게 제안된 양립되는 증인으로부터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들로는 여러 다른 고소들을 제의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진정한 문제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언저리일 것이고,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건 이래가지고 재판이 연기되는 거예요. 23절로 가보세요. 백부장을 면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실상 벨릭스는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빈틈없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죄수로 있는 동안에 그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벨릭스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24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럽니다. 죄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한 틈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 빌릭스는 복음 혹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그 도에 대해서 약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라는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은 너무도 남용되어 있고 그 참된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릭스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복음을 자기에게 설명해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울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나 듣고 싶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다 바울이 빌릭스 앞에서 변호하다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뭐 그 제목이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아요. 미교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빌릭스 앞에 두 번째 서게 되었을 때 한 것을 보면은 그에게 증언하여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사람 빌릭스를 세속적 역사가 보여주는 나쁜 시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가 실제로는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기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릭스는 본래 노예였으나 후에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죠. 그는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서 서서히 앞서서 이렇게 군인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쾌락과 방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또 그는 이름조차죠. 이름조차도 쾌락이란 뜻이에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모든 잔인함과 방탕으로서 그는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권위를 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비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세상의 역사는 초점을 그녀에게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루실라가 누구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사도행전 12장 1, 2절에서 살펴보았더랬죠. 이 여자의 조부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제입니다. 그녀의 증조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악한인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지금 고위직에 앉아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어쨌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또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왔었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려고도 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데 여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두 사람이 좀 더 바울에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전파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설교자와 또 개인적인 면담의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들의 궁은 교회가 되고 그들의 왕관은 뭐라 그럴까요? 좀 참회 좌석이 되었던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왕국의 문이 열렸고 그들은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2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인 것이죠. 그들이 아주 관심 있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벨릭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름대로 결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나 그는 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이 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다시는 복음을 듣기에 틈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의 의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율법의 의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며 또한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법적인 의의를 이룰 수는 없다 보여지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법적인 의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입혀지는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3장 22절에서 그렇게 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인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의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절제, 즉 자기 통제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벨릭스는 탐욕과 잔인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인 이두 사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지요. 그 후에 바울은 장차 올 심판, 즉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15절에 기록된 크고 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이것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기독교를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하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부활, 2번 전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증거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 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는데요. 예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나는 멀쩡히 걷고 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뭐를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마다 추파를 던지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줘서 지금 오히려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탄했다고요. 이것은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단 하나도 놓치지 말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5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 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네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윤의 샬롬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 같지가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에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연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이분들 목사님들 맞나?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유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네, 만나오십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팀 하면 리더 딱한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3: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그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네,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0: 클래식.
3: 화이어 지휘,
4: 네, 맞습니다.
3: 클래식 지휘를
0: 어쩐지 외향이 좀
4: 클래식컬하신 그런가요? 네,
0: 맏형이라서.
3: 우리 나영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푸른 목사님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푸름 목사님이라고
4: 네. 파릇파릇합니다.
0: 예. 푸름푸름하네요. 요번에 앨범을 너무나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4: 네.
0: 프로듀싱까지 하는 줄은 전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0: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1: 일단은 유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유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0: 각자 각출해서 네.
1: 아니 각시
2: 삽이 뜨는 삽이 아, 예.
1: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0: 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
1: 시작됐는데 경력이 그래도 예. 많은 아무래도 시다 보니까 예.
3: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27년 아, 동안 그러니까요. 이제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또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1: 그때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3: 많은 앨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1: 한 10답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3: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 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 네.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맞아요. 주셨죠. 네.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요구해 주시고
1: 각자 지도해 주셔서 잠재성을 네.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그래요.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0: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4: 유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네네.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아, 하는데 네.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1: 아. 수도 있어서.
0: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고.
1: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4: 맞아,
1: 저희한테 그래요? 소리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아, 하는 아.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네.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가지고
3: 지금까지도 소리가
1: 두 달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그래서, 지금 나고 있어요.
0: 어떤 일을 어떤 일이라는
1: 그 정도로
4: 실제로 네.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1: 많이 좋아졌어요.
4: 많이 좋아졌던 네.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4: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정말. 네.
0: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앨범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1: 역시
0: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수가 22곡이에요.
1: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0: 예. 더 많아요?
1: 제 얘기는 이제 다섯 곡씩 저희들이 네.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0: 감사합니다.
1: 증정 드렸습니다.
0: 요즘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2: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네.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0: 네.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4: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성 가운데 이 음반들이 좀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은혜 고백들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들을 제 개교회가 담아내는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교회가 먼저 한번 시대해보는 또 이런

0: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1: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2: 맞아요.
1: 네. 아, 되게 어려운
2: 아시는군 역시 목사는 아십니다.
1: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

0: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1: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또 생각나고 다른
0: 맞습니다.
1: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또
0: 맞습니다.
1: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유은성 전도사님이
0: 네, 같이 곡,
1: 같이 나연
0: 쓰시고
1: 목사님이랑 같이
0: 저도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경쟁 용어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1: 예, 첫 곡에 아까
0: 곡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소개하면서 예. 타이틀곡 외에도 일본 다섯 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0: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2: 예. 물이 들어왔죠.
0: 네.
2: 물들고 있습니다.
0: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게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 이런 드립을
0: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이벤트예요. 1년에 이제 두 번씩 이제 전 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희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왜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들어가 주세요.
1: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 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 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1: 역시
0: 네, 힘들어요.
1: 기대됩니다.
0: 어떠셨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 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2: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0: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2: 항상 기도하고
0: 네,
2: 시작하고
0: 맞아요.
2: 네.
0: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0: 네, 왜냐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종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다섯 개 여섯 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뭐
1: 시즌별로
0: 이런.
1: 이렇게 되는
0: 네,
1: 거군요.
0: 맞습니다.
1: 워십 리더
0: 그런.
1: 나유한, 워십 리더 심프룸, 워십 리더
0: 아.
1: 장인우, 워십 리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0: 네.
2: 아, 기획력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3: 유전우사님 감사합니다.
2: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어디가 계신 거예요?
1: 아, 오늘
3: 보고
1: 목이 타요
3: 싶습니다.
1: 주셔서.
2: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그 특별한 이유,
3: 네.
2: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3: 저는 이제
2: 설명 좀 해주세요.
3: 김영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의 메시지들, 그 설교의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지금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왜 오신 것 같긴 한데. 지금.
3: 갑자기 시켜가지고
1: 네.
3: 주님이 또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1: 네. 충만하네요. 역시 극동방송이
3: 네.
1: 남다릅니다.
3: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2: 예, 분위기를 좀 바꾸고. 아, 되게
1: 황교피.
2: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은. 저희 방송은 되게 이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그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1: 찍고 못쓴 것도 뭐 있고.
2: 찍고 못쓴 거라는 게 없어요.
0: 아니, 그냥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2: 3시간 동안?
0: 네네네.
2: 오,
0: 근데
2: 힘들었겠다.
0: 이제 8마디 녹음하고
2: 에?
0: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2: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신 거죠.
0: 뭐,
2: 오.
0: 네.
2: 유은성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그런
2: 그리고 나서 못
0: 곡들이다.
2: 썼다는 거잖아요.
0: 그러고
1: 새로
0: 며칠,
1: 찍었어요. 다시
0: 그러고 한 2,
1: 녹음했잖아요.
0: 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오,
0: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1: 시간.
0: 되더라고요. 네.
2: 그렇구나.
0: 네.
2: 제가 만나봤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3: 유하세요?
1: 유하시죠.
2: 아, 그래요?
3: 네.
2: 아닌 것
1: 같은데. 아니에요, 유하신데.
2: 안 넘어가시네.
3: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그 코러스를 이제
2: 네.
3: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2: 네.
3: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뭐 이런
2: 네, 그렇죠.
3: 포인트였는데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2: 새벽 1시.
3: 기억에 남습니다. 네.

0: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한 네. 소리가 들어가고
1: 네. 맞아요.
0: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1: 네.
0: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은 하네요. 만날 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햇빛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은 저희 만나워십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햇빛 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그래서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에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0: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2: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안 믿는 분들 이렇게
2: 그러니까
0: 오셔도 부담 없이 같이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상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2: 이렇게 누가 먼저 하시면
3: 저부터 서로.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0: 초대하면서
3: 네,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아멘.
4: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요새 많이 좀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4: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 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 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5: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2: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월십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질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재미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낫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돌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흥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이 돼 주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첫 찬양으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무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당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고 5분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것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던 장소가 있고 또 김정일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7.27 73주년 전승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0: 원작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 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들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곳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 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 방송만이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 대북 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 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0: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0: 네.
2: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0: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0: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1: 예.
0: 아,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또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그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1: 오, 네.
0: 예,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0: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1: 네.
0: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1: 네.
0: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1: 아, 북한에서요?
0: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0: 아, 북한 당국은 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아, 이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 예.
0: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했다는 거죠.
1: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0: 네, 네. 규리 씨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0: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 라고 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1: 와, 예. 예,
0: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투를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1: 네.
0: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을 알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1: 예.
0: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 그렇죠.
0: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 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같이 왔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1: 그렇죠.
0: 이

0: 이때 국가정보원은 대북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 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1: 비난을 했죠.
0: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1: 그렇죠.
0: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 되고 있죠.
1: 네.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 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방송과 한국방송, 미국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럿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최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만 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북한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조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의 위성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 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변경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 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입 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한국식 구강 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팝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해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0: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들 가운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FBC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증오의 손길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중보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시기하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있는 사랑의 불, 꺼져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데모디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가만 나들어 오라고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0: 상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냐,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 좋겠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매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베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때인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보면

0: 갖고 오셨잖아요.
1: 네.
0: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1: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고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이돼서 이 보잘것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저음에 저희 맨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0: 거짓말인가 싶으셨겠어요.
1: 그렇지. 거짓말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0: 네.
1: 그러다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저음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나.
0: 긴장이
1: 예,
0: 풀리셨군요.
1: 긴장이 많이 풀렸죠.
0: 네.
1: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전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젠 우린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욕구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0: 긴장의
1: 긴장이 많이
0: 연속이셨어요.
1: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하는
0: 여기서
1: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여는 것을 생각했어요.
0: 연일
1: 예.
0: 조사하고
1: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 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리 그매 호실마다 그 좋은 집 호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전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0: 네.
1: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잘 왔구나.
0: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1: 네.
0: 했으면
1: 그럼.
0: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부담이 배가 되실까 봐 가서
1: 네,
0: 환영하지
1: 아마.
0: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1: 네, 맞아요.
0: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1: 네.
0: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1: 있어요.
0: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감옥에 먼저 보내고
1: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0: 조사하고
1: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0: 네.
1: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정치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고 어떻게
0: 맞아요.
1: 해서나 그저 마음 편안히 살겠군.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8가지 반찬을 주고.
0: 많이
1: 네.
0: 주네요.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도 교회
1: 네.
0: 예배가 있고
1: 예배가 다 있습니다.
0: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1: 네.
0: 예배를 계속 드릴 수
1: 계속
0: 있잖아요.
1: 했습니다. 예,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0: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새벽
1: 나도
0: 기도회.
1: 새벽 예배를 몇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무대에
0: 정말요?
1: 올라서서, 예.
0: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1: 신령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0: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1: 네. 네, 신랑,
0: 실로암을
1: 예.
0: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부르신 거예요.
1: 네.
0: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1: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0: 은혜.
1: 네.
0: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됐잖아요. 보셨어요?
1: 예, 못 봤습니다. 아직.
0: 아직 못 보셨어요?
1: 우리가 우리 먹

0: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몽땅 단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궁금한데, 지금 북녘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어요. 우리 이
0: 고맙습니다.
1: 영화가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1: 은혜.
0: 은혜, 예, 은혜 하겠습니다. 네,

0: 네. 노래 다 잊어버렸네.
1: 아,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누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모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0: 네.
1: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지않은 줄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0: 네.
1: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0: 네.
1: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언제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1: 네.
0: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번체 만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게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 있게 살자고 왔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개툴 안 줍니까? 내가 속을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 네.
0: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내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면 어쩝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 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오늘 것을 보고 왜 우는가 안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느라가 이 차를 지금 세 번 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음 먹으면 아깝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네.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 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

평안은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HLDC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 까닭이 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

0: 일로 돌아간 여러분이니깐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강에 강산에 이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1: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0: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보기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 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도 팍팍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뿌리는 농부 왜 씨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뿌리지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희망 없네, 아이고 그러면 애들도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 쉬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꼬이는 거야. 아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묵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포승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고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럼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거 주목해야 안 해요?

0: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 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품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재련소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어제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강계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달력은 8월의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7월의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한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 삶은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여름 더위에 지쳐있을지라도 결실을 향해 열심히 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꿈꾸며 우리 영혼 날로 청청해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예배와 함께 누리십시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 나와주세요. 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과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 에스겔의 지금 환상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무너지고 훼파되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문은 어느 문이냐?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운 성전에는 문이 세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 동쪽 문, 또 북쪽 문, 남쪽 문이 있었죠.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이제 오른쪽에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이게 뭐냐?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정문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 동쪽에서. 그래서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북쪽에 있는 문, 왼쪽에 있는 것이 남쪽에 있는 문이고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문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문이 있고 왼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문이 있죠. 그러니까 문이 외 문이 있고 내 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4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안에 작은 게 성전의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이 정사각형의 성전 밖으로까지 넓게 사방을 500척으로 해가지고 넓게 거룩한 영역으로 선포를 했죠. 사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거룩한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 우리가 이제 성전 동문이면은 이제 성전 입구 가운데 이 해 뜨는 곳 정문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이 동쪽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거든요. 그 떠난 곳으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큰 파도나 이 폭포가 떨어지는 큰 물소리와 같고 웅장하죠. 구구구구구 하면서 떨어지는. 그리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1장으로 가시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기이한 환상들이 펼쳐지죠. 자, 에스겔 1장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5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네 생물의 형상이 있고 각 생물마다 얼굴이 네 개가 있고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얼굴 네 개는 10절에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이게 천사인데 온 세상의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이 네 천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큰 바퀴가 있습니다. 15절에 네 생물을 보니 생물들 곁에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눈들이 사방에 박혀 있어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밝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26절 그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이 바퀴 네 개가 이 눈이 사방을 감찰하는 눈이 있으면서 네 생물 온 세상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언약도 생각이 나게 하는데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저버리고 올라가서 성전 밖으로 나가신 거죠. 이스라엘을 떠난 겁니다. 이 떠났던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움직일 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움직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웅장한 우궁우궁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같이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시는 거죠. 이미 이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2절로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부터 오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데 그 모양이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뜰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 새로운 성전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새로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제사장 특별한 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겨지고 모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대한 성전으로 바뀌는 비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위와 공로로 회복된 영광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셔서 다시 들어오신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이 영광을 회복하고 맛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6절에 성전에서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에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곳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따라 계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그분의 영광을 두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그러죠.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는데 문지방 있었죠? 성전 문을 들어가는 입구. 그 문지방을 그들의 문지방 곁에 뒀다는 거죠. 문설주는 뭐냐? 이 문지방이 들어가는 입구라면 문설주는 양쪽을 받치는 기둥, 그리고 가로대를 문설주라고 합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설주 옆에 그들의 문설주를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옆에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죠. 열왕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요 바로 앞에 38절에 보면 어떻게요? 아, 이게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러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 8절에 보면 이게 성전 옆에 졌거든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구주랑 뒤 다른 뜰에 있고 그 양식이 동일하고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0: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과 함께 바로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으니까 아내들이 각각 여러 아내니까 쭉 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뭘 가지고 왔느냐. 바로의 딸들이 바로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성전을 뒀는데 솔로몬 성전에 뭐가 가득하냐?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우상이 가득해서 나중에 가면 이 왕들이 이제 성전에 있다가 넘어가면 바알 우상들이었잖아요. 바알 신이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을 아예 어디로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시면, 자, 아하스 왕 때입니다. 588조 구약성경.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이방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었느냐? 성전에 만든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이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뒀다. 제단 북쪽에 그 옆에다가 또 우상 제단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가시면 열왕기하 7절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전에 세워.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방,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지방 옆에 솔로몬 성전의 문지방을 두고 바알 신상들을 막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500척 사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룩한 성전을 완전히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때도 그렇죠. 요것 조금만 이렇게 되면 항상 거기 옆에 있다가 살짝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경계를 아예 철저히 사방 500규빗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거니까 넘어오면 안 돼. 시간의 공간과 시간의 구별과 공간의 구별을 완전하게 거기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 구조 출입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문지방을 이제부터 8절부터 9절까지 문지방을 이제부터 다시는 옆에 두지 말고 완전히 구별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절대 하나님의 것과 엉뚱한 이방 우상들을 섞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 우리도 구별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43장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성전 안뜰에 들어간 에스겔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질서로 아름다운 이 성전에 거민이 될 것을 알리고 또 독려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성전의 기본적인 법은 거룩함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거룩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할 수 있는 칭의의 옷을 입히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아들과 바꾸시며 쟁취해 주신 우리의 생명,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온종일 우리의 화두는 거룩입니다. 샬롬.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듣든지 주님을 생각하고요. 의식적으로 주님께 묻고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이니 시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0: 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순종과 조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액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아나니아를 책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그가 팔아넘긴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런 만구 언급이 없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몽땅 바치라거나 아니면 재산에 비례한 기준이나 할당량을 정해주시고 바치라고 명령하시거나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아 바치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행복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가 드린 헌금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정죄되었습니다. 얼마나 추상 같은 말씀인지요. 아나니아는 변명도 못한 채 즉사했습니다. 3시간 뒤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엄숙한 심판이었습니다. 온 교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토록 두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긍정하고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교회 안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활동과 행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죄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의 충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입장,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것은 순종과 조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믿음과 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헌금으로, 봉사로, 경건한 자태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할 때 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기도에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이 동기가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끈질기게 뿌리박고 있는지 두렵기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요 진정 구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 타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날로 더 후패해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첫 고백은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가 돼야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문제가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경고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2명 중 1명 꼴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여흥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자 인쇄물과 달리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도파민을 뿜어내는 SNS와 쇼폼 등을 24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현저성.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둘째, 조절 실패.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아이, 어른 구별 없이 예배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소중한 순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스마트폰에 과의존함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와이즈 뮤직 챔버 코아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한 노래 있어, 메조소프라노 황혜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한

언약에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이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근, 공근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일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다가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프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대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 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만 배. 1원이 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인당 GNP 3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 데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한 대 의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혼자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아,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뮬러, 세계 거의 다 탑 클래스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이,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 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 사회 의식은 세계 어디 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만 좀 조금 더 잘해주고
목사들만 조금 더 잘해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 독립

죽게 허물과 죄를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북유럽의 덴마크를 구한 것은 그룬트비 목사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운동, 5대 운동을 펼쳤는데 첫 번째가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 사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싶었어요. 어둠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부패한 세상을 깨우는 종을. 근데 영적인 각성, 도덕적인 각성 운동, 이게 그룬트비가 펼쳤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운동, 성경 운동을 폈던 겁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하기, 성경 묵상하기, 성경 운동.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대한민국 지금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게 청소년까지 지금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는 열심히 단속하는데 하여간 교통법규는 얼마나 단속하는지 그저 500m마다 카메라를 만들어놨는데 술 먹는 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죽이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예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단속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나 봐. 그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지. 술 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봐준다가 어디 있습니까? 더 처벌을 강하게 해야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번째 운동, 새벽기도 운동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그룬트웨가 편 운동이 다 뭐예요? 말씀 중심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 성경 말씀 운동.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고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 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군홧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승려도 했어요. 근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0: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성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0: 임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꽝 쟁쟁쟁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 SNS를 하다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왜 굳이 이 길을 택하셨을까? 창조물 때문에 창조주가 고난을 받다. 그래서 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작가 이반 크람스코이의 그림 광야의 그리스도에 대한 어느 네티즌의 감상평이에요. 작가는 광야 40일간의 시험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두 발, 피곤함이 역력한 두 눈,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 기꺼이 굶주림의 고통에 자신을 내놓으셨던 것이죠. 육신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 인간을 근원부터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이시기 위해 전능하신 주님께선 기꺼이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병들고 먼지처럼 쓰러져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충만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또 어떤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면 유혹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깊은 묵상을 하게 해준 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도 오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께서 왜 그지 왜 그 모진 유혹과 수모를 견디셨을까?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승리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도 희망을 갖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에 말씀으로 성육신하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기에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어서 샬롬 모닝 루틴으로 힘차게 시작해 봐야겠죠. 전방의 힘찬 말씀 일발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준비되셨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지금 샬롬 전도사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새벽기도 다녀온 후에 방송으로 은혜 받고 있답니다. 라고요.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9507님 감사합니다.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멋진 향기를 바라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보석 PD님과 방송 가족님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우리 뒷자리 2642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멋진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2312님 새벽에 고추 따고 부추도 베고 다듬고 왔습니다. 오늘도 샬주와 좋은 아침과 승리하는 수요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화이팅이에요. 뒷자리 4540님 좋은 아침입니다. 보석피디님 복되고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라고요. 아주 애정 가득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떨어진 사과를 주우러 천천히 거닐며 여유있게 보석피디님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먹을만한 사과도 떨어진 사과도 있네요. 하나 드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사진전 관람하러 오신다고요? 그때 꼭 만나요.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요, 두 팔 가득 벌려서 마중 나갈게요. 꼭 오셔야 돼요. 우리 2667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방송하실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출첵제시요. 참 은혜 가득한 말씀 두 글자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말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아침을 여는
1: 찬양
0: 찬양. 와, 그리웠던 이런 뭔가 비지가 들려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아마 지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랜 시간 아침의 찬양을 통해 매주 수요일 은혜 나눠주셨던 한마음 성결교회 조요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롱 타임 노스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0: 오늘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목사님? 와.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아 정말 할렐루야고요. 와 이거 힘찬 이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 우리 한마음 성결교회 조유환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과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네 반갑습니다. 경주에는 한마음 교회가 있습니다. 경주 황성동 한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요한 목사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참 오랜만에 네. 스튜디오에서 뵙는데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을지 머리도 참 멋지게 포마드 머리처럼 딱 하고 오셨고 아 그간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한번 들려주실까요?
2: 네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치열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지냈고 또 네. 전도했던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지난 주에 경주 청소년 집회를 위해 일주일간 경주 황리단길에서 그리고 예. 금리단길에서 용왕동에서 황성동에서 노방 전도하고 아.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기독교 동아리도 홍보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1: 정말 핫한 여름을 보내셨군요.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황리단길 여기가 진짜 이 인파도 많고 많은 분들이 왕래를 또 하시고 그쵸.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2: 맞습니다.
1: 아니, 전도지를 뭐 수천 장을 이렇게 전하셨다고요?
2: 네. 저희가 한 6천 장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이 금리단길에서 특별히 경주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예전 이제 상업지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많이 전도하고 또 청소년 집회 홍보도 하고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은 그 전도지를 받은 분들이 네. 외국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1: 할렐루야입니다.
2: 근데 사실 말이 안 통하고 그랬지만 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반드시 전달됐을 거예요. 아멘. 뒷자리 우리 4540님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참 좋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그쵸,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 3289님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 생방송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륙사님 우리 조유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3289님께서도요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2312님 말씀 출첵제시어 보내주시면서 우리 조유환 목사님 할렐루야 하트 3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420님은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지금 선교 이렇게 다녀오시려고 출국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출국이 아니고 비행장이 있네요. 공항에서 지금 제주도로 또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또 청취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도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우리야 상은 자매님께서 사실 여름 휴가를 좀 가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스페셜 게스트 한마음 성결교회 우리 조유환 목사님 모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0: 을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뒷자리 2667님 말씀으로 출첵, 오늘의 출첵 제시어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요한 목사님,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유유.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힘이 나네요. 이제 고정으로 가시는 건가요? 정말 너무 기다렸답니다. 목사님, 은혜 듬뿍 받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피곤한 아침, 우리 조요한 목사님을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요팅!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와, 목사님, 팬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또 청취를 하시다가 네. 또 그리웠던 아주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힘이 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0594님도 계시고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목사님 환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시간 참 기대가 돼요. 오늘은 깜짝 아침엔 찬양 시작인데, 자, 나눠주실 첫 번째 곡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2: 네, 오늘 첫 번째 곡은 이번 피아워십 앨범 중에 있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네. 이 찬양 그 예전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이번에 다시 함께 부르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 내내 부르면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이 곡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1: 맞아요. 목사님께서 계속 집회도 다녀오셨고요.
2: 네.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가 두려워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2: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 환경 보고 내 상황 보면은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가운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그 예. 문장이 뭐냐면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 아멘.
2: 하나님께서 그냥 너 붙잡아줄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입니다. 정말 귀한 찬양 소개해 주셨어요. 피아오십의 두려워 말란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저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꼭 붙잡아준다고 말하는 찬양이에요. 피아오십의 두려워 말라 함께 듣고 올게요.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1: 네, 이제 여름 사역도 끝나가고,
0: 예.
1: 네. 아, 이제 아직도 덥긴 하지만,
0: 네.
1: 아, 여름은 이제 끝나가고 다시 가을로 분명히 갈 겁니다.
0: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어요.
1: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여름 사역 때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0: 아멘.
1: 이제부터
0: 맞아요.
1: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0: 네.
1: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나갈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닌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손꼭 붙잡고 담대히 수요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뒷자리 7694님, 샬롬 샬롬. 목사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목사님 덕분에 더 좋은 아침입니다.
1: 아멘.
0: 자주 뵙고 싶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더 반갑고 기쁘다는 걸 이렇게 뒤에 어절을 하나 더 붙임으로써 나타내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느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하실 분들 또 말씀 두 글자 출책 제시어 드렸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주님으로 내가 힘차게 나아가겠다, 수요팅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요팅도 보내주시면

0: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말씀과 더불어 수요팅 외쳐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경주에도 참 여러 은혜로운 행사와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희 포항극동방송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안내 스폿 듣고 오실게요.
1: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요. 바로 사랑의 뜰 안에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박수!
2: 박수!
0: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뜰안 책방에서요. 이번에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나눕니다. 선교 현장과 목회 사역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무료로 진행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의 고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샵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2: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만관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참여를 하신다고요?
2: 아, 저는 이미 벌써 신청했습니다.
0: 단문 50원으로 딱 이렇게 네. 샵 9030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 그 링크 가운데 또 네네. 기도 제목을 기입하는 란이 있죠?
2: 네, 밑에 보시면은 다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꼭 네. 기도 제목 적으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2: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차곡차곡 쌓입니다. 모세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몇 개 한번 이렇게 추려서

0: 오늘 한번 나누고 기도 짧게 받고 싶은데요.
1: 네네.
0: 뒷자리 9927님께서요. 내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나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음 세대로 잘 양육되기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0: 정말 간절하고 귀한 기도 제목이죠.
1: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0: 아멘.
1: 믿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기도 안
0: 맞아요.
1: 하면 어떻게 해요?
0: 맞아요.
1: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또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모세님 9927님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남편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귀한 기도 감사해요. 자, 목사님, 저희는 또 이어서 나아가야겠죠. 나눠주실 두 번째 곡은 무엇일까요?
1: 네, 두 번째 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0: 네.
1: 이 곡도 요즘에 부르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0: 오.
1: 그거 전에
0: 예.
1: 우리 주의 성령이라는 곡이거든요.
0: 예.
1: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곡인데 이 곡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0: 아.
1: 내게 임하여 이런 곡입니다.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0: 참 좋아요. 이게
1: 네네.
0: 짧게 이렇게 멜로디로 이렇게 서밍으로 나눠주셨지만 참 좋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두 번째 찬양 소개해 주셨는데요.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버전으로 듣고 오실게요. 아, 브릭 워십입니다.

0: 하나님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힘찬 찬양인데요. 뒷자리 우리 4540님께서도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트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등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아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신이 납니다 라고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실황으로 들으니까 저도 네. 현장에서 마치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 은혜가 좀 있었는데요.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2: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 아~
2: 두려워 말라.
1: 네.
2: 우리의 주의 성령이 아하! 어느 정도 예열이 되셨죠?
1: 예열 됐죠.
2: 아 이제 달려야 됩니다.
1: 아하! 그 달려가는 그 기점에서 이 두 번째 찬양곡으로 인해서 지금 점화가 됐습니다.
2: 네.
1: 두 손 번쩍 들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은혜가 가득한 찬양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뒷자리 1802님, 샬롬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밥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쁜 세상살이 중에도 매일 아침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말씀과 목소리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이 감사하는 하루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모두 수요팅하면서 감사가 마구마구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2: 딱 이렇게 끝나네요.
1: 기도합니다.
2: 딱
1: 느껴져요. 우리 한번 수요팅 해볼게요. 자, 목사님 우리 또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2: 네.
1: 오늘의 피날레 찬양,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또 몹시 기대가 돼요.
2: 네, 특별히 지금 등교하고 있을 저희 첫째가 있습니다.
1: 예.
2: 우리 아이들도 이 찬양 들으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2: 근화여고 1학년 조수아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찬양하면서 예.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 찬양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1: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찬양 이미 그 제목부터 타이틀부터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듣기로는 지난 주서부터 좀 이런 곳은 계약했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많은 또 학교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극동방송 샬주와 듣고 계시다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수요팅하면서 등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 양도 이 시간 꼭 청취해 주세요. 좋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라이브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전주부터 이미 은혜가 뜨거운데요. 다 같이 박수 쳐야겠죠?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길 바랍니다.

0: 아멘.
1: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아, 찬양 너무 좋다.
0: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네. 주님.

0: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1: 할렐루야!
2: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보사님께서 왜 그림을 그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예열을 하지 않으면 이게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라왔다는 점, 힘차게 찬양 올렸다는 점, 두자리 공우구사님, 아니 벌써 마지막 찬양이라니요. 목사님 보내드릴 수 없어요. 유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데 한 시간만 더 하고 가세요. 목사님 이 아침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again.
1: 아멘.
2: 야, 우리 목사님의 이 찬양으로 지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수요팅을 하고 계세요. 우리 공구사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2642님, 조유한 목사님, 김보석 PD, 중창 최고예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성령,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주는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거듭해서 외치는 주님은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능력.
1: 아멘.
2: 참 은혜가 컸는데 우리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1: 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주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할렐루야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날 거예요. 참 행복할 겁니다. 그 힘과 행복으로 오늘 하루도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뒷자리 5584님께서요 어머, 저는 근화여고 졸업한 45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은혜롭게 보냈는데요. 후배님들도 화이팅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대선배님이시네요. 우리 5584님 감사하고요. 자, 모처럼만에 오늘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또 찬양으로 함께하다 보니

0: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칠 때가 다가왔는데요. 먼저 오늘의 출첵제시어 말씀드렸고 또 수요팅 외쳐주신 두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5583님과 우리 1802님 축하드립니다. 5583님, 우리 1802님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 라이브 찬양까지 우리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아침에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참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의 은혜가 참 충만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아, 저도 은혜 충만하였습니다. 아까 그 문자 남겨주신 분 중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0: 예.
1: 경주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림중학교 아가페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0: 예.
1: 이제 근화여고에서도 그리고 문화고등학교에서도 설아벌여중에서도 기독교 동아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더불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지금 경주 지역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요한 목사님이신데 이게 뜨겁다 보니까 가끔은 이게 우리 육신은 쇠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부상투혼이세요. 정말 감기 기운도 역력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약을 또 드시면서까지 찬양을 올리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눠주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끝으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리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저와 그리고 방송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은혜 가득한 찬양들로 이 시간 수놓아 주셨던 경주 한마음 성결교회 조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이른 시간 큰 감동과 은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자리 2642님 오늘도 귀한 오프닝 멘트가 은혜가 됩니다. 보서PD님 조요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540님께서도 오늘 문자로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3923님께서 아가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주님으로 화이팅이에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를 주옵시고 세상 건 너무 많이 움켜시면 주님의 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보내주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처럼 함께 해주신 우리 조요한 목사님께 더불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정말 크죠.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은 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해요. 그럼 오늘도 주님으로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첫째, 불같이 나아가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하지요. 가나안 족속들의 강인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에서 15미터에 이르고 폭이 4에서 5미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매우 현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소문나 있던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 손으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적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주님은 맹렬한 불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대적을 멸하사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4절에서 보듯 대적이 악해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4장 24절에서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 고백한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불꽃은 대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죄에 넘어져 엎드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앞을 막아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성벽과 안악자손은 무엇인가요? 그 싸움을 내 힘으로 하려 하나요?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르나요? 하나님은 내 편, 하며 안일하게 여기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둘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문제는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하늘에 닿은 성벽처럼 크고 장대했어요. 남편은 구원이 다가오자 마지막에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탁자도 깨고 아주 영적으로 방해가 심했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지만 그를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시 찾고 또 모독하고 또 다시 찾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맹렬한 불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불사르시고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그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저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직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언제부터인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그 땅의 경계가 나오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에게,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인데 나의 공로로 얻었다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나요? 젊은 날의 생활 습관과 타인을 향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36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재개발국을 다니며 농업 지식을 전수했어요. 정년 퇴직 후에도 프로젝트 요청이 계속 들어오자 마치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힘을 얻은 안악자손처럼 크고 번성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전도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섬기러 갈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얘기를 듣자 말씀보다는 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요.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을 느낀 저는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스텐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간 준비한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니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저의 교만을 깨달았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기름진 음식과 담배로 제 혈관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목이 곧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상징인 심장을 치신 까닭을 생각하며 가족 우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무관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스텐트 수술로 앞으로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언약을 제 심장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안악자손처럼 크고 번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긴

0: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제 안의 교만한 성읍과 성벽을 무너뜨리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한 후 심장약을 복용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술과 담배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삶을 간증하며 끊도록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그 경노하게 하던 일은 8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로 백성을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다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는 목이 곧아서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 그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나를 위해 앞서 나아가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닿은 성벽과 안악자손 같은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잘된 일 앞에 내가 했다며 자랑하지 않고 목이 고다 언제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번성한 것만 따르는 우리의 성공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D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2026년 경주시 장년 및 청년 청소년 찬양단 세미나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주 남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데이빗 밴드 대표이자 사랑선교교회 교육목사이신 전용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찬양단의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국교회 찬양팀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

0: 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휘성 소장님께서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들

0: 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와 용서 첫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기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십자가와 용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용서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만 환하게 웃으면서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대답을 하세요. 네, 목사님, 있었는데 다 죽고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목사님은 그 대답 속에 진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계속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하기 쉬운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용서는 나의 감정이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거든요. 감정이 남아있지만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거든요. 둘째로 용서는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상대가 적어도 나에게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출발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이것이 용서의 출발이거든요. 셋째로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잊어버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서 재해석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곳은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던 수치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육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받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고 비웃기에 바빴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자신들의 욕망과 조롱을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고통과 모욕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놀라운 한마디를 선언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십자가가

용서의 기초이며 은혜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십자가의 용서는 가장 깊은 상처 속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조롱과 폭력, 배신과 고통의 한가운데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먼저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상처가 사라졌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용서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용서는 상대를 향한 긍휼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이 기도는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 용서의 출발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까지도 이해하는 긍휼에서 나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깨닫지 못한 완악한 마음, 그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대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용서가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중보하는 기도에서 출발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의 감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되는 그 말 한마디를 꼭 붙들고 있어요. 오해 하나를 붙들고 있고 배신 하나를 붙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움의 창살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고 가정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쁨이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이해하십시오. 십자가의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고 진리를 아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행동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행동만 보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죄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이해의 문이 열릴 때 용서의 길이 생겨나요. 이해는 용서의 문을 여는 은혜의 손잡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얼음장을 녹여주는 성령의 햇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여 일하실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오랫동안 미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까이 하기는 하는데 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함부로 말해서 상처가 쌓였어요. 기도해도 감정이 풀리지 않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문장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아프다. 그 한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가 평소에 자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외로움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그래서 그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구나 깨달아지고 그의 말투 뒤에 숨어있던 불안과 냉정함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그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처럼 작은 이해의 불빛이 켜지자 용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그도 용서하셨구나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해는 용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의 용서는 이해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는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상대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잖아요. 군인들이 창을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있을 때, 여전히 못질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먼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경적인 용서의 출발점을 배웁니다. 용서는 상대의 변화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생겨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이

주저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보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의 마음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완악하던 마음이 풀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와 싸운 뒤 5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 겉으로는 웃었지만 웃는 것이 웃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돌덩이를 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은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가 아버지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연락해라. 아들은 고민하다가 순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는데 아들아 나도 매일 너를 기다렸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두 사람은 눈물로 다시 만나서 서로 용서를 주고받았어요.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가정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남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셨다면 아직도 십자가는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용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스스로 용서를 선택하실 수 있음에도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물론 용서는 의지적으로 용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의지만으로는 용서가 완성될 수 없어요. 용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가 용서해야 할 이 사람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시고 용서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상대의 변화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이 회개하여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이제는

0: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열어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수년 동안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피해받은 사람인데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돌멩이입니다. 놓지 않으면 평생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날 예배 후에 그 여인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고 있던 이 미움의 무거운 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동안 심장을 누르는 것 같던 이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흘러들기 시작했대요.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천사처럼 바뀌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거칠었고 무뚝뚝했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그 여인의 마음을 찌르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은 그대로였지만 그 여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자유가 찾아왔고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의 길로, 그 축복된 길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적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용서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선언이며 십자가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해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용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하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미움과 상처의 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장애물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또 있었던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깊은 감옥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준비하는 도구로 세워진 인물이기도 했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과 또 순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사명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야 할 어떠한 장애물이 결코 아니고요. 더 큰 쓰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 또 큰 장애 앞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조금은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